0: 잠릉 르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체당아여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둥 잠릉 르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누르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겐지
2: 자치 덴비 냥콘 족보 남바 최초 데모이나 탕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 지베레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홀레 자치세피 잠능 기서 제비 종 종능 스피그 나종 아동하 므피 게정 시샤바지 소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제치 티터 셈버 르가세시

야 요탈라라 모탈라리레나야 양락락냐 진글라리소나야 야동쪼마 저는초비치라야 야치르드즈탐츠리잖아야 야그즈나 화우홍지친돌아야 야그다고탈라르드리셔야 야산디에사고마시리나야 다산다화지디흐무지르르야 야간다가고마시리나야 영안다쇼고얀타리네야 야베글로쇼모쇼찌찌르야 까마가르고타자거종사디야야 어자쭈까니거사자찌르야 올로통자니거사자찌르야 나시스르니거사자찌르야 소나잔뜨니거알사찌르야 이어자쿠호곤보돈즈브치라야 고노노쿤츠는 토당알마치타야 나글룬보랍즈글르가치세레야 이어캄츠르글라라긍리토야 초니어트강네용너치야나야 세마리피흐타 소살라리브실라야 야라자무크 소살라리실라야 야라구라초카산다디야라야 야라자블라사 송친다디요야 야라타칠르카탄조르리라야 야소떤 유마인도리카야 야리라잔조조르리라야 야르니케르네반드그리토야 야치톤테츠르톤르리라야 야톤테르쿠레엔도리카야 야 막서카 차창 우리 콜라야 야 서인흑사 카마시리네야 야 토멀 여카르고드누리멜라야 야난다 통르가라야리리타야 야시마톤거사자리야나야 아렌들라타 우르둥사리멜라야 타둥나리소강와리멜라야 탕들라타 르므둥사리멜라야 야톤나쇼머카라리가야 야가나무우지탄퀘리라야 아르지기치나타 운담지린즈야 헤르치나나 쭈머키리더야 나라치나알라비랑쇼리포야 헤니치나다리냐일린지야 역시리 탐티딩이리요라야

레이스링게 산카나지 테나치와 아르컴다니 름드스고디 산지르 세고노 삼바 통디나 시디오 디난디나 촌 름드땅디와 근데 뭐 산지르 지나란다 그다 너무 나타서 거르즈고케 고노카라 갑디 동첩디 진 름드 토트마라 친다게 틀군 코르게 셰프스르 디르고르니 서촌고 츠피프체 르즈고케 아랑리 종게 랑코르 토트마게 샤프신 코리 나리 제르스 제르지 서통치 콩르토 사케제 도몽치 니엔드 제랑코르 땅데오 비 돈드 터츠르 셰프르 스타브디 튼 터스고케 름드 토트마 샤프시 베서 땅 샤위 판디 체르 땅요 멍크라 랑리 르친 철구른 거르기 셉실 되는 니그니 자망시 리코르당 리치 참마 뇽드 시센샹 대랑 리종 다당 인서 정군 스 바당 전송다 카프송니 철구른 거르기 셉실 되요 그 셉실 리든 베지 인세고 케 근데 좋다 드비클라가 가브디 종 셉디 진름도 도터마라 싱가 고라그나 인스고 아니가라 근데 일고 접콩라칸 소 콩토 사케 짐 철구른 거르기 등 진남 잔제 셉실 되는 일 셔진 신 셉티 나토는 알랑쿠르 사라가 통고템 브르실 롱크르 총 이르기 당 예수 젠드 롱크르 총 이르기 코르님 쳇다라 코르니 알롱크르 쳇다 알롱크르 쳇다 르급지 알롱크르 망토던 조바당 렘바 철군 코르디 통글로 저치 등 통글로 이거츠고 저치지 내일고 잔등 내일 셔지는 세고케 테는데 리급 셰피티 손데 나두디 서거니 티제티 스피니 셔루티 츠섬니 고 셔루티 스 뜨근디 와르테 인 세고케 테나 제치 칼로나 비 리고 니르크 바랑 헤치 골축 톱탕 다가 쳇다 알롱크르 근데 이르크 노득 첸다 등 요랑샤 다데 잉이 스용게 와탕 리급 셰크 바랑스 아랑스톡 지 잉이 거르름 송르총 등 레이브즈 오인 잡탄 다르츠 송 시다 등 고름 담비 고니 르드 고게스 리고 샤위 요츠 름드 도톰 자톰 등 첨스 리고 차제다 남모도 르브제임 바탕 아랑니 요르크 도니 상니 망초라 차든 등 삐득 서트노 샤브신데 콘추샤지 인 세고케 나추 다른 고록 그달 가브디 종첩디 친 름드 도톰 라친데 그 간체가 쳇다 라카 다탄 쵸크리 오케 드난데 손이나 쵸탄디 고록 그 가브디 종 다니 종 단디 테랑니 종 다탄이 차차오 그 다상니 인다니 종 다탄이 다 쵸던 마 콩가 다 콘드리나 좀 쳇다 세지는데 엄청 독진한다 진도는 그렇게 단로 라스콘다 듭진한다 단동 군도 그 참하는 거 좀 통나 내렵다나 쵸아 세고케 Tianchen chu da min he zong ge jibde jige yin chao ge gan cheng ge jie de la kan lin de mo ze jiao hui ze gan gan yu ji ge ke da ji gan chong ni na chu dan de yin jie zige da jia ba ge ji tan ba ge ji gan chong ni na jie zige da jia ba ge ji jie de ge ni man dong de li de la ka lu an de ni gan chong ni na chu qing dan tong da dang dan yin yin ge ge wa kum de da long ge ge ren jiu dan de de ga ji song de mo ze le de ji ge che de ji ge lian cheng chu dan de xie gu jie jin de ji qing tong na long ge mo ge wa dang long ge ge na qing man tong a ge ta xian de da yi la dan bu ren ju ha jin ge ji ge Tani chu tandi terung ni karsang ni zonga da tang chirtsi gada jabag si jubjinda ni zonga da tang sarang ni tatung ga shuksin yong kang ga ta chum rishil long kirk di gormu ni chonyi na nganman chonyi na gormu jatikinda yinsi ku tina ta da sang lagadung dushi da tang gormu jiksam da tang yosik da gormu xam da mozik jiga maasab tang yosik oke ti hanshin dan ta hachir kinchir rigyo chir dan damu ge nyen zi ge chuta nyerhun zonyi da chuta anam sosun dan yogi yo kata tu shinjang ge sakin dan ita nyogun wa arkim di chuta longkur ngan man da gada karga da longkur ngan hangi dan di ganyin da iki ki song dan jima ga longkur ge kalua da yung da tang chewa da guni da ganyin da shiran takin jikun damu zi nyen tong zon da pachir kinchir rigyo chir sam ge ti ching ge chuta artan zonyi nara da jir tang ge chu ganyin ga la sikwan rin zonyi nara dan di rungur longkur ngan yana gandir dan bagi yun da hachin ga chiga da nga sun zonyi na tsangma rungan kori ngan 송춘외 쪽에 나긴다 가서 끝나요니 너무 찬다리 뜻쟁이다 네버다 쪽 간식라서 거는데 요나다 특랑아 이거는 조진다는 저거는 조진다는 너무 와큼 될 간식라서 거나 네버스 체크라서 거는 아직 다더니 다니 간식은 펜사금 펜금 요리다 주송나나 해준다 하진을 같이게

0: Tihan chidani chu dar kanji kira chabdi chu dar kanji kandam dar chendan chu satun shang chana chabdi ting nyerdam chabdi chu yandag chu vijuan daga nyamda da chabay da tangi qayarnang garangdi kanji kaga magas lamtsam kakchik dang tebzinda qayagamdu nyerdam ga lamtsam kakchik songkur da nirkab captan namdar ka gugadam chajik tankin da shiwuk sikuk Teaching the Kodam Shabi, the Sunday Tonina to Chertig, the Japa chip, the Dundan Zonda, and Sinja Hawar, the Insecutana to Tarango, the Tango, Kodam the Shun, Narkan is on that night, Aram Chit and the Nunculas Konyo and Jigni, the Mochandarim. Tanto Jarmo Samos Chick of Jack, some kind in your check hour, Kalam, some Rashantin, John of Jackson, Jetan Tar, Tani Hara, Tandi, Tandu, Tonkani, Tandu, Hargan work, Kalam, some Latin to German, Nibsip Jicker, and Akani, Huaymel work, Kalam, some Latin to German, Jerni Stick Jicker, Yerhiwar, Nierlunga, Niara Yerlam, some last Kondin Tonina, Tachu Kodam. 그때 순다도 온다 인색 오케이 아리 이제는 그 상큼하게 되나 저 때는 하시 그런 이런 신게 남자 단디 남자 속 뒤통 레와 그 산질라 속한데 너무 잘 단다 저 다 가상 때는 거 알끔데 인 저 다 상이 소소 눈에 년 톱발아 속한다 그 인 지 저 그 다 간증 그 라켄는데 뒤통도 다 땅아 속결 거니 단 너무 그 산질 산질 자 코스 그램 티칭 그다 또 버간 선이 나 인 단 너무 그 산질 그 건다 땅도 빠긴 이 탄다니 단 너무 그 속은 담데 그 등기 그 찬다 땅 아지 스폰 제트베 준데 하진 그 같이게 아리에트링 산칸 나이트나 치와 아르컴다니 어지 냐모잖아 좀좀 하나 센누고지니 되는 거 단시 그는 카브른데 나세는 있어 내는 셔주래 대단 한더다 소마영 더니 좀 초크르크 저거인 간 니셔도 저기 가서 너무 그러고 그 단들 간 아주 쇼화가 아르컴들들이 단단한 더 청마가 다 깨져 세지는 데 이런들은 다 처치다 잡아 칩치 칩든 칩치기니 단디 아르컴들은 데다 럭직 럭트미라는 걸 거는 요건 들다가 거송나니 이거라 그 나 홍철업 같다는 말 나타는 요건이 다 너무 찬동들이 대체가 땅 아주
1: Tandem to get him the summer, stop song, and the moon, them to get a drink, and the dungas, spoon, jet of each other, hatching a catchy girl.

0: 已经平送过车龙腾机龙腾将自民建立你的乡镇家车能万马斯库促等娘的战等娘不选大家比此及不定年的加克节主席习近平和很多年西也的蔡英雄文很多年西也甚至呢普拉博瓦兰参与龙城等习近平的单论 초체디아크블라
1: 阿杰斯勒吉吉普坑格总理李庆给大家比此及不定年龙工程在对阿杰斯勒吉吉普坑格曾经中促腾吉尼巴迪亨这吉普书记习近平格大地环境的内务等环境的消费国的接送是该请求公众合众等乐特的等是不是亨三路等下去了的等中英给内务了残留的等同比大家就把等他不及国这个托个吉吉的是你下巴所属单定硬一个不如的把等落实为环境的等接触公派的动机
2: 먹은 마르진 버르툰이 바당 리르그당 켈리 카히가 강을 제멍 던조진 요바히기 페디디아 먹은번 단클시니 수고츠나스지디 판니 눈불 강력시기 바당 디토그다 응이니르 고추지 바르증스지 징글시니 환주르 마타니 사르바당 정숙서 페진조브르 근데 동기 리청기 난지단돈 달루나 롱이 장구 중앙와 럭트르시비 로당부인다 차릉글 돈출 등 럭트르샤지르 Guni Damzinshi de Charngul Ji Chapkung Sosi Shabur Nichil Dang, Gunda Jenny Bandun Pilig Bushigi. Huanjur Stanlung Kurjul Yungwa Songzin Dang, Nanku Yatil Tungi Tabji Ji Jenny Jin Chung Shi De. Jenang Kurjul Chimbu, Marbi Dobdin Tatungi. Java Chicken Zichin Ji Ji Ji Lakhter Tunchul Shi Hu Cher Tungatang, Mangal Njodi Lamsul Sartul Ji, Chesu Ti Marsang Tubshigi. Mangala mi thala tonga tang zaichu la kanda tang ti sachi thong khong ge zi chung shi hi chere tong gi arig mangwi sachi mangal we chul she chal chen jog sa tang ni ngi u chu bi le chal ha mu ni chap ri she gi among chu che ng tong la kanda ni dan tang ni sar tir cha khong tang mang ji de kul sar wa zaichu la ram pru su thala ng la tong la yap chu re te wi mang wa shi yul shen khu tan bu gu ni ge la chi huan ju ru chung ni phang nyam le ge war tong ja che gi Sansi jen ni ba chere tong wari khunun jam ni, gala ni sar nyung ji jir jen juk sa tong a tang, sar tar sors tang tuan li tang, maung bi tuan li sors chung tang yap jir shi khu chere tang ni. So jin tuan li ca jir ram par shi par, ma tal kanda tang shi, ngay ji huan jir jia mung zi tan ta tong gi. Mung tsu ngan lan tang lag ji tong wi sha wa tan ti ngang yag pur jim ni, li shi ng bar par la tang zin yag pu shi di. Jibi xabxi qisil tori donga dang, nuotib mungzuk ji jirzi cuwaan gan song dang, nuotib ji ji jarjin la khinhan ni, ta jigita jichun rangzin ji wawu jarlug dang, wawur manjir wii manti cai tig dan song shegi. Mali lagbi gu ni peji dang, denjig la jindum shi di. Nienka silwa dang, nuotzi ngungug dang nyung dong, denjig tunjil suq ji xawa yagbur jibgi. Li changi tandun. Niv sarvi ugu huanjir dang jizug peji jie shawa yagbur zhivni rinpa sosi sajungan ganjib niwa dang shwe cil til ngarvi tuwi langsha tunyul. Ngarvi nginir gi sanji dawa yang tig zikba dang lagtir shibi sobjung topsi jimji matil sarstin dang jarjil tunga dang shetib ngin dunba. Dungi zhiba panji nginir ji la jinchung shigi. Densung sartul dang jijir jia samjig dang sartu jie shetib shuan ki shi ni ganil segi. Jaisal Chichib Khunga Changzum Jin Tsukje Khungma Tsukundar Shikba Dang Ndayul Dekhag Dang Li Khung Jenggan Kharwa Tsukundar Sarishikshi. Shengchin Sosi Sajung Dang Shenzheng Tuanchil Nzikchin Tungdi Chimi Ngan Kharwa Sovi Nyanlim Jenni Sani Je Tsukundar Sarishikshi.
0: Changzum Inga Katsi Shabi Lorji Dang Gungbi Shimjiga Zolang Tsukunda Tsi Jebden Yenni Tsi Jergen Yenwar Beijing Dang Tsuk. Zhongkong Zhongyang Chalsil Juji Jinli Ayun. 中央书记处书记蔡清国总裁国的学霸马斯勒松县长空格南极丹顿这就书记习近平的龙腾江泽民跟踪的罗武建国的战术学位出前头能为松县的改进者共同和中等拉克特的三木学霸等 龙腾江泽民的乌东白瑞公巴等河南那边被娘家的金正等打不了动画第二届查清的三瓦等松治的西尼从十六岁的公巴感情甚至等四部学霸一起接等等金特伦班特罗雄南木等的连出了三十多的学的中国的各党的不见了的你家口多等的真等没个家的老亲下子了说用的跟到了动车了西京哈里全部等三万周给采取个单论 从十六岁的公巴感情了甚至等四部写呢等个社会用过车的人穷写笔其感情的人人家银子那里等四部的动画等同他娃生的当中央个这个地这个地的过车的人穷写吧但给你这他出了人家多年了过那里三木林吧等送兄弟他这个的这个 同他瓦森的松治了你金穷时代马克思让这个中国战等第六战的结果跟到了罗密的动机同他瓦森的让渡过这接近的等你中国立刻当日不见了的你家可不多不定这个战等没个家的老亲下这个了说用你跟到了动机同他瓦森的某某地方人民被拒绝三路而金穷时代罗顿人民被层头被拒绝了跟到了动机 同他瓦森的中华某个节日历节昨日让人打不了动机而今穷心里而今日让人多个单比正错让历节而今日打击公平路而跟到动机同他瓦森的社会编辑节卓伦的主角今穷心的每日节立刻了精神出版这个节跟到动机 人生后面给邓淑用的南穷心的第六三位邓这个政界拉琴的组织的三位跟到了邓四位动机 李树磊个从的人关键西巴等石太芬等刘国忠张胜明曲庆山新昌新姐姐阿吉斯丹不行彭清华等王东芬尼从的了行年了嘛上千门进的罗布苏参这个人的出等安永坦坑给而这不可能参穷子呢上千门进的各部主席为真错疼日为各部提莫李万峰给东比上千人被满坑给拆了几年的就不带你钱不安子真了
2: 尖特冷硬而我觉得些比过日节这日这日的打开了些这不可能参穷我妈做这个人穷可了像差宗没这个满坑等做客的中期的互助和这个人穷宗没满坑的送你也能一多是不是把等整卡那瓦等杂志铺吧没穷铺吧年卡切为芝麻酒鸡年卡切为西巴等三十的芝麻特别西巴酒鸡鸡对你钱不硬这个真等对人的过日去了你吃了也能一大是不是行 来了当兵满期门那等娘的三路街里三木西的总人民满坑跟绝门能震等你是就不乐子你是就不这个气过这个所你吃了做着总你吉隆西不是马斯生前的除了等的带腾恩坦坑个提米这日这边你吃了过着点我住了年而这不可能参穷给南极丹顿提米这日能顿了个把等这边彼此的头位下位才日等这日的时你这日这边这日等真正你来打手下给把等 总等省中等季节你是就买了个门等啥卡是不是的门门门做节你为人人等那了这么就不去跟苦工给省城等中期的等客了总等省等中等季人把这些带你钱不给这几个间接就不去这些过这个了人他能跟得动啊你为人人等那了这么就不去些特别了个是动啊说的就不去下不是短期的这些的 可了空用个你是就不特殊你把解释的东西如果就是减速了等是不得动啊等省城人比应等满级得个七十个位为最乐不行你总人比满坑给而这个拿出减你为人人等那了节目特殊些比切里你把解释的东西马了个战等啊你是就是减节切顿所中被你给给你说嘛中啊等而可给而可这比错这个难不得跟得动啊
0: 人家蛮巴等那有比你是就不离给门等啥你的能卡是不是的反正啥你见你是就不切离红的所是中些给你那么三个比从乡亲的冲着打个了多等局你吉林说话打呢从乡亲的冲着打个了多等局个乡亲等于扎地产生的融入坑等乡亲的接地厅乡亲托人成坑乡亲的十岁坑乡亲城镇厅乡亲城镇局 장친 저정주 주당 냠데 정원 장친지 총리 다클 도듬 캡콘스 셔트 템드는 차 근송도 자데 삼민 정리 중습 렘비 샤츠 특수세 빈 접도는 삼치르 니스 반점 시바등 니동 니들이다 그비 치전년이 좀 니스 럭터샤디리 삼치르티는 삼민 정리 중습 렘비 인증 그 회원촌의 니츠를 그 지금 카슬 집에나 초빈 자출 아무기트 문진비 개정 몰친 렘비 중습 렘바 등 총속과 비슬라 흑신 못비 후신가 조인차 코너데니 자출하는 증가 진습 렘바 홍어뜨가 증수시니 네중와르 링튼 문비 조응을 잡던지바 회방전던지르비 셔뜨금 몰친시니 개정 렘바 속지 외출을 틀리오바 등 상치용과 다클 도듬가 천학출 차이즈 지지시오 이치능 제름쇼비 타그출라 지기술 차든데 등요데 진탱근 자출비 개근 송춥제 탈룸 카르퉁 터바 진중셰비 딤총서 차출라데니 라그득 찹셰바등 진츠블라데니 셰트기셰바 당고 나무셰바등 년도 등 고용 고르크르제 도저요비 삼년정니 중습렘비 샤브출 저르게 저데리 콘서트데 자출셰 등지기리 샤프줄의 리그즈 신진의 갸쥐 등 신진의 뜨기실제 조지 등링의 캡콩스 머스토바 카슬제니 신진의 강차 등 간치의 인침 서울지바 등 캡직 상인정의 중습레인비 니에스중시비 망둔의 뜨기실 속지 탑남제디 첨들의 기강 송주시비 약주르샤지리 담부 사르이낭트 크루제잉트 동위 샤트 망부 디흐치그트 돈요데 샹칭응거 데크리게위 삼간정니 종습렘비 진탄멘비 망투지니 도드그마 게르제 찬튼당 갸시바강처 송충 나무샤제당 세트기 텐도인제 샤이십 람수드 제르서등니 도루 쯤찰 수게 므츠라데니 저름다 에멀은 드트부당 세트긴 참주고던지비 랑뜨가 쇼그리와 제르서동제리 ngenzin shi ba jil sangin chang ni jong sub lan bi re shi de ji ni sim zhen a tai zhi ka bu ji sha shi bin nang ma ji ge ba de se tun tong kong de yin dan ge a mang ci re shi ge meng sen ji ge de ji yin tan de yu de ke ge ke li chung ji la shu bi lin tan su zhong dan huin chun ju hui cha bu shi de ni chung shi bi ke ru men de jian de dang ni na li zhang zhe dang guo ren dan bi chong ri ni chung ko ri ge zhen ji de
2: da ji bi ci zhong an yin 从文生成的一个基础从初生更的了地处生更的国生改定一次次从文生成的从东天等那不就了地里的做财务公司应该可是吧写过的是不是马斯国生的约里郎从文生成的一个基础从初生更的了地处这个班呢生成等的等生成使用个七次的图为写书个关键的一些比过这个能下端出写比写特别感情是个人这地处以
1: 那不就了得力的做财务公司从你人的个就是得心里香港等我们才可以的也能见到环境牛从这了得的问自己的这是个主意这是么大为先你能被更了个些的四中等开里玩儿见这特等立即这么了牛从团聚的些特别多把等香港等我们的是个牛从这儿家等这样等团空了的你从你上进的将都会得等生息团子一等天等的人的一会儿 这个正内控诉给我们村团里差不多的动画生成能够的从你的组织是说你从他们那么解决不了如果那个谁把等而且能讲究过你从各个这套学过被我继续的香港等我们的马萨等比那个团里从混的三万这个不是跟的动机的从混当香港和环境牛从这里娘里边他们能够等四不得被我等香港等我们来看说把等设计了设计从谁比牛从这个位置给你 村民家从苏个十日从他们那么家接去了，生前的从屯听等生前牛从跟的了云谈坑给香港这了地主这特的水的村民等香港个娘里边他们硬等是不得动啊等，村民家天顿屯里香港来困顿些把等，十日的十日从些比着那么多把，生前能看见开里的，人家能硬屯子十日从些不是那这些把。
0: 从你当香港的书你听着你们的电视来电把书写的申请用的是书的关键的彼此都比别的了坚持没把这种的个写的大家被其实这个人的多少个人的很多个你从你这里一书着冷从的从分上去的一书我这个人用的一书中去的一个人的电视有比这样的能做 당디 세군의 이슈 중치르게 로지 의니 심지 큰거 조접시바당 예웅거 사차 소신 도름도 자당 어르니 댄줄 리콩 차지 심지 리콩 소제 첸키 저게 아른 사니거 어르니 심진 관수 정위고 콩서 산 직전 존데 아른반 토

0: 소지적이오니 도모이 다디 점세나 이도 돈적 바르게 셔트가 그게 셔트가 아 점들이 있는 건데 그것도 듣고 되지니 이치 미니 또 브레인이 또 못 된다 아니 다과 찬다가 너든지 찬이 어떤 팔 채와드 당하는 게 자동성 수가 다 파이크다 어떤 그 총총부터 약용이다 등 그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쇼팅 조미가 돈도 총총을 갖지오니 또 뭐니 다디 점세나 돈도 건달까 나라니라 차지오니 나라니라 영저주근 던바요니 또모레 또모이노가 좀 쓴거 다른 거 샀던 거 좀 좋니 가끔쯤봐 그런데 가끔쯤보다 쇼맨이 또모인다 그리고 다 땜비는 거 잠시 멍시드가 지금 발전이 되오니 또모인 나라든 공고 토마 동토미 있던 거 지금 여러분 차부정 거 지통는다 아마 나라든 공고 저거지 영도고 니까 니 차부정 거 비누 그지마 동토미 있지니 도모인 근적지 나남지는 나가는 게 지가 노고 좀 로디긴 카체는 그거는 로디긴 카타운 손지나 법장은 프란손이 도모고 좀 좀지 당하는 걸 리스카도 똑똑 길긴지 리카니스고 산이 똑똑 법자래 티젠거 아조전도 군다 엔데니 도모인다 일단 나다주 단치 저동 강의 나라 랑니 그 지금 자주 오는 건 좋았다 저동이 빛나지 역보는 중이 도모를 일단 아양은 동동단 전진나라 들었다 아주 지금 이래랑 진짜 받을 수치니 이런 거 년날인가 돈치는 인가라는 게 년점 거 주독부독 모르까 포트동 송사 도모라 요절에 일단 초아세고 노던 초아로 동동세고 노던 동동을 일단 아 동동 초아니 쇼노 되는 자양 동동 그 아람 그 팀도 또 송송 아주 요가 기와도 체취메 그 땡그 다디 동동던 저거지라 양측 초아다 그런 게 년금이 쇼노가 동일사 모으드가 다 쳤다 이나 저거니 또 모인다
1: 지지지
0: 아니 영티나나 농농가 냐다 농농가 냐다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아주 미통 정원의 의미가 아주 좋은 것 같고 뭔가 다 뭔가 그렇게 답정도 무슨 저 주잖아 다른 것도 보자 기도 그러느냐 말동 그 스토프 것도 그런데 아주 자연 그 되든 파신 전 리시 챙겨 그런데 잔재 이게 소노가 또 뭐가 이제 찾으려 동의 좀 있던 거지 일단 아양 민진날 그때 뭐라는 게 아무렇게 좋을까 내가 아무게 사자게 시 도말 용지가 게토나 속과 여러 모두가 잔접들이 아무게 샤와 모든 소와 때도부터 비어서 온다 어떤 거 농촌 뒤끝 잡종수 때문에 우리가 농촌 뒤끝 잡종도 형 그게 리에 숨듯이 대충 농촌 그런 동료미 또 뭐지
1: 이제
0: 아주라 그 연단도 맞다마 농촌 뜻인 또 뭐인들 때도 나양 농촌도 그 조세 인진나 그렇게 된 소와 샤와 가득 사생인 날 그 인진나 같아 근데 좋아던 편이네. 연디는 나르딘 자모세는 오늘. 나도 근데 돈은 적었지. 그렇게 동동이 있는 말아. 뭐 좀 마중 연친 강아지 놓고 돈이 그 잡종.
1: 그러지
0: 이만끼리 되는데. 다 나도 또 인진나 저 어떤 그 적적 것 같은 거지.
1: 나때
0: 돈이 그 가스나 돈은 가진 되게 들여니 또 모진다. 연친 큰 건데 봤던 건데 좀 놓고 지니 다른 말이야. 대정수로 친이 되니 쇼니. 또 모진다.
1: 네지지지
0: 아마 동탐도 지니 너무 빠져요 지금 만다와 또 목숨이 좋다 저렇게다 동탐들과 그런 옛날 안 갔던 게 자니 주소진 그 동탐들도 지금 나무 시체이 맨이 또 못이네 그런 거 동탐들 치고 옛날에 지금 쓸만한 거라다 그런 쪽 지나 지금 쇼는 거 자니 쳐도 지금 뒤트 그 고름도 또 흩돌이 실증 그 고름 따라 지쪽이 됐다고 영은 옛날 가게 모즈가 지니 됐던 게 샤와 가게 모즈가 지금 취득이 일어났다고 담지 그 영 지금 지니 고스탄 비와라 치가 동제 이전에 있다와 다른 측끝에 건너라 치가 자라사 경부 좀 제트바 도모 이원이 도모 임 인자라 다영 담치드 그 정은 그것도 바쁘고 세 번이 도모 그래라
1: 댕댕
0: 람저런 그 소리 때도 그때 잔도가 좀 하정 가모라
1: 제제 다른 인 소므르 클람칸데 토문 지고르 타조 동톰 진네라 냥그니 땅 고사미 오너
0: 레레 당아 지 토머스 오르카 람칸디 피코치세기라 근데 양이 뜨네 양이 끊는 거라 특징 양이 뜨네 또 그때라 저거는 그 가미가 그런 거라 걔나 다추 좀바포 사탕 선이나라 자 지 토머스 그게 손이 된지 그때 이게 당신 아 다코노도 오늘
2: ding。今度是真的，最近就是今年，就是说，当我从今年这个加盟个拉手的就比起来，就蛮热的，所以今年大吧。这个嘛，多么一年太阳，就大我从那几个多么大我有那么，那人家从今年少的有那么，之前个从那个西贡那个土米西贡那个兰卡的，我都觉得个多么不明白嘛。就还是那个样子，那大嘛，多么的，他吃个的那大的，我说他们都从那有几多么的，他比较。
0: 那投资，就投资某个地方，投资那投资，可给有用的是个，等卡的，他投资个股可多么子多个，投资他们那个大家都么子，就你现在想那他，那个股都是做那几个，他股他妈，股他妈，投资么子点那的，他投资那个能吃点那的，他投资那可能我吃的点那，长吃点那的，他做那点那投资那个他留着，他用过么来用那的，做那有个的。 아티카테타랑이게라지가로지가라토부터모든도기나치모기나 그 모양 메모이 다 틀린다 그랬더니 아 다 모두 디즈니 지 아주 특특한 망지가 레모이 됐던 게 지금 다 저기 있고 이제만 소도 모르게 틀었다 나 송이다 그쵸 그냥 메모마다 듣고 다 쳤던 거라 쳤던 거다 갑자기 다른 거 저지가 어 다 냥거지 나다 메모마인 게를 어 다 메모마 많이 다 잠바가 지금 냥거다 요즘 말해 나 또 뭐가 잠바 기다리 냥 메모마가 뭐가 아니야 그니까 어쨌든 뭔가 비정용이 또 뭐인 디즈니아크말라장고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뒤쪽 그냥 그 돈이 또 못 쓰세요. 너는 그냥 그 조절을 때 그들이 체체가 되는 말이야. 때는 그 저거다 니는 그냥 얼어 돈으로 남겼다 다르니 그 저도 그 사진 됐다. 다시 정정 거를 좀 넣으면 되지. 나는 넣으면 되지. 대통 저리 가도 치우면 되지. 다다다 맞고 지지 지보도 가는 말. 그러니까 그냥 그 공세진다 마 사은세진다 마. 또 뭐 있는 이게 다 이 달라트가 와라. 양은 되게 요노. 이 양이 그게 마음이 좀 트누. 또 탐치고라 그러면 당연 그 공다 들어간다요. 이게 이제 좀 불타냐는 그 남자들은 거기 통근은 양은데 통근은 소비가 사친기 정종하는 거 대화도 있는지 아 되게 같이 할게 오늘. 이 달라트 뭐 지주라 실카가라 당하라는 치가니 양가 동족이용노 그냥 잠시 인적이나 지금 파일 다 통해 놓고 너무 다운 컨테이너 그 근데 캡틴 바가 당시 또 그 실사자 같은 거 내가 또 톱든다 다운 동자나 내가 그 그거 제가 엄마한테 듣다가 언제 이제 담 거요 내가 또 톱은 저거 찐아 네 단어 놓고 거기 상상도 듣고 나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무래도 그래 내마대 좀 엄청 사자니 라마 시다 너스니 카데 톱지 당을 좀 그때도 어떤 역동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마주 시대 그 카페지 사타 유스타도 있고 뭐 왔더니 다 그러나 요는 그런 거 파일 다 틀어 잡혔다 또 한번 뭐 탐지 그 알았지도 또 지금 먹기 있으나 지금 라베데 왠 토니 또 뭐니 다 뒤쪽 거 지금 그냥 근데 또 본다 그 사람도 또 또 좀 보니 또 뭐인 다 자결 거 어디 좀 보고 저기 있는데 뭐지 돈이 있다가 지금 저거 쇼 글로라 용수 칠 돈이 또 뭐인 거 누구 미안해 그모
1: 댕댕가
0: 그러면 다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쇼름 그 다음 티그 좀 다음 양나치 가자 특집
2: 그게 또 뭐인 탐은
1: 땡그
2: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0: 지금 제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지난바 리무이나 다스타시적 산지 능진반 된지나 총무 오르크 롱챙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시 쪽소제되고 이 시비 디출카마 앞지른 거 나 총시비가 체크 다 동림친 아니나 조금 총총치 리트고 주고 보자기미야 리드나 조금 총총 성마거를 희슬었다를 당아토 홍국 사르와쌈 주원지나 특진이니 진이르라 아, 디한친인지나 영시 총컹 강망스긴지나 아, 단지나 홍국사랑고 짬땅니 더무즈그 데나 두구총총 참마시 지즈고노 다 홍국사랑고 짬땅나 기르긴기즈그노고 리샤 용주비죠 디한친인지나 영 초랑니 그 셈데스라 디다땡니 아, 다스르코리 마임 톱자가 방알고 존디시 자드기고가 디쟁그 두구총총 참마그 자드 강럭즈기죠 능기스 토잔주이 갑스 람워그진한 름들어디인지가 시기도 능이죠 디한친인지나요 남다 진치니 진치한 조국 아 권반지나영 제타탕조 단달라 수관지나영 두고총총 망아즈그 시그 잡즈위 고니 당적 고니 참득 등 기르긴 탐지게영 능즈기니 자디 고니 돈더 리 능니비 두고총총소 데나 청마그 십등용자 아주 등디 나 총시비가 슬림 천능아시가 보자림그 고디오노가 리츠 청마 진년나 청모레 리 데나초 나총시비가 틀림 생각나 마시비 야르문드 나총시비가 측근 롤그스타라 영 럭실럭 사르와즈 냠출이 주이 럭실럭 사르와 냠출 마시비 야르문드 아치림 총마가 토크 럭실티 영 쩨레 중화즈이나 쳔모레 리 깡르지 땅나 캅실 멍엄 뉴용어롱 르기툰 럭타 랑나코 처승 최충 전자영 흡삽등 모습 게나히 세코논데르라 리 대릉진아영 최근 단지기 토클럭실 사르와즈기 쳇다고 리시요 디쟁게 토코총총 청마가 아스능 마르지 하나 조조르히 십등윤고 하랑진 슬랑 머팬비 노르티 메파 니땅총 쳔물 사제 야체영 냥음 당시 겐진도르 데 토코총총 청마고 뇽즈 리 테나포 자딩게 디진트 카퍼게 야블고니 아다 사샤 럭슬인데 니나 론즈고니 두구총총다 시그 망아즈그르타 이나영 체킹 스탄지 아다 같이 팔릴합샤 달라스과 론즈고누 제즈 뇽뇽르 디드나 두구총총 참마게 영 아랑랑 거 로카탕 참노가 럭슬 단지 안디라카 인나영 흐린 혼주 시 같이 야드나 두구총총 참마게 십드뇽자 포자 임거 다롱 탕식 돈주 있고 아랑진 슬랑 머펀비 노티 메파 니땅총 쳔물 사제 야체영 냥음 당시 긴진도르 리테릉글럭신데 니나영 두고총총 창마그 냄비 워까지리 잠비 노라냐 중아리와인 디한체니 두고총총 창마그 다 가야능거 아 단지나 디슬 아랑아즈가 아랑가 파사 파일라송이 지흥 따나디비 파이크 가야키 지중딘지나 시가로뇽이온 ti hanchin ingina yung tuku chong chong gangmang zika arangarang charjitara toku xarwaan da xie ga tunyu kichya yujir. Ri dana tuku chong chong si chuna da ranga pasa pai la sungi ranga pasa pai ka racha rini tang jilwi nga jin ti hanchin ing xie ba. Ti hanchin ingina yung pama tang aka ane ga ngaglam ni ga nahtami na chuku xie ba ina chuku stamkui ina chuku kili ina chuku nila chuka manga zika jengtang ni tamu tuku chong chong rata yuna na chung si pi ga tsilim tsinga chan chung gong rong gana ap shigida tingi kyo rong ni ka jang no ta nga tsu na chung si pi ga tsilim tsinga shkalam dab jili da tingi tuku chung chung munga ziga kyo rong ni ka njuan tang ta shing wam na chukwa ri terang jina yung na chung si pi ga tsilim tsinga nga tuku chung chung tsi lo ka tang tsam ni di han chin in jina rikta pe kyo chukui tam no ga rikta la mungu zi che ta go rikshi yo ta na shuni po jar jim ga re re jin che chung ngu shtu zgi ya Ya, nyingnibi, tukuchongchongso, tangdi nachongshibi gatsilim tsinga nanga joki tiginjira tiba gashjila rigbi shkar kongda sambu cheta go rigshiyo. Re, dana joki tiginjirga nanga yung tukuchongchong chishjila dhoyma galang nuga shila, me tukuchongchong seko nonda ra, tukuchongchong stanzina gangmo galang nuga shila, shkabzang me tuku seko nonda cheta go rigshiyo. Re, da, shila gangtang gangay nara, da nanga karga kashanga nanga me tukuzgi yoka. Dana tukuchongchong samayang, 아야르카가 감디 인응급 하사 파일라 송나
다 사탕 기타월 등난지나 메토잉 나마나 쪽지요카 드나 쪽고총총 상마그 메토터 리리 닝 누가 탑그 아리 이런 거 파사 파인나 조랑니라 징아 요노 영나 멍두 탐노그 메토 참모즈욕 제디 이제나 지랑아뇽 아리다 미도 시그 멍그리 미도 아 다방진 다오 헤르친 다오 스캅즈 미도 다오 아 미도 히더 다오 다노 미도 시그 멍아즈기 오늘 다나 조금 총총 성마그영 아야는 거 스캅당 된 됐더니 아는 거 파사 파이나 미도 나카 건강즈기 오크 미도 더 성마그 영 조랑이 그 머시나 영 떠나 요노 거게 바등 랑가 아파마 아카 아니 성마 지 됐더니 다 미도 리리 회이워 랑 됐더니 스완진나 미토티 닝 다니 렘진은 쪼고총총 세촌나 마와 맘바 아다 사르지 자지 세고니 향나 오직소알 과정지 세고니 도모 쪼고총총 향식 망지르라 디당나가 치 하른가 파사 파인다나 영식 마자 다식 망아요너 디쟁거조 아다 오인디 아 긍진 만리 종지 도모 그시 슬링 요카 진게 듣고 청청 창마그 총디니 하른거 파사 바이크 아 다르친 느슴 능기스 미투 아 다르치 속치글라스과 망아즈금 망히주다 히차케 쳔부즈이너 리 디나나 조키 팅지르케나 더스타비실 녜무니 쳇고르시요 알릉거 저슬라가시오 노그 듣고 청청치 녜비쇼르다 이고즈 정중 응아리와인 다니 찬충니와 티바가스티케나가잉 아나스템즈그라 시동즈기 쳇다고 르시요 지티 참바르 비스카 콩가나가 나총 시비 데이터 진 히그토니 다 디츠 소소 데이터 판노가 송창가요카 덴지나 참마르 디긴 오즈초 주일 티한친 인지나 영 죽고 총총 조바 체랑게 지니 시스템즈가 쳇가 마르부세는즈긴 쳇다고 르시요 아리 다나치 림츠 몬마 몬마게 토니 아랑가 아파 아마 아 능기서 런거 파사가 르친느슴 드치오노가 시스템망아즈가 디너 다나 런거 유거인지나 다노르릭슴 영나랑니라 우치 치삼노 디긴텐 렌디 치망노가 속치가 닝지우더가잉 이과인저 히기치다주 아다 초등 영나 닝니위 속치디와르가 담질은저주다 시게 쳔부즈기너 리에다나 조고총총 망아즈게 가야는게 공성다 등등이다등이 아랑니 근데난 도노가 시쯤 따난 도노가 시중 다 망아즈가 띠요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실행해문디 당행당조구이 나총시비가 지그 산총동우 조기 드긴저그나가 식당나라 알랑극 제스라 가시오노구 두고총총청마그 하나 조조리 십대년기요라 리에다나 두고총총청마그잉 아야는거 공성대등하드니다 등이 아랑거 파마그 총시디그가와 아랑니라우그치치사무그 실러잉 망아즈가 니요질 디한치 닌지나잉 하마그 초낙시긴 조은텅지엔 능 기스 알랐던 알라카가 키니 스탐질라 키니 시아팔라 키니 담고 하마양 시가만가 리 하마긍즈그 단 디슈크 차스틴 요나라 영 거기엔데 소중그 탈마고 주그 히르미니 담모양 시가만가 리테인 하마긍망즈간 디슈크 차스틴 메나영 시반제나영 소중 학교라이 주그 히르 탑던 히르망니 담모양 시가만가 긍터 아 이게 이제나 차 총승 좀 주다 시가 그리 리터 앙아팅 이월더 아멍춘 하정아 지치노그 담질 능기스 알흑근이나 탈름 덕절이다 등잉 아 조고 총총 강멍즈가 산지긴 존통도 후군도 이주 능기스 알흑 남비고니 시바 망아즈가 시샤 망아즈긴이나 중들이 이주 아 니히체 근고 조다 양시 같이 디 한친인이나 영 아마 망아즈그 다 나초그 앵슬 소브제인난자그 스탄후이난자그 시에파이난자그 데츠마 다 알라 강롱스 가양타가나 지기데팅이 그저 링근주코니 다 모양식 망그리 디 인제나 쇼크치기니 시바그 갑숙데 집승이 탐니 쇼르니 인제나 아다 쇼르는 그고니 영나 로스티크 고니 히샤 강망스가 정 탐니 단데 인제나 다시가 쇼르는 톱수 영나 시빌 톱수 그 쳔부스그라 리 다나치 쇼니 인제나 조키 딩질그나 고디오 노가 조코총총 치실로 로미랑 노가 시라 메뚜 총총 세고는데 같이 냠스 지용주엘

야 녀니비 뚜꾸총총초 공닌지나치 뚜꾸총총 치치 루미랑노가 시라 미뚜꾸총총 세고는디 년땅나 아리 다나 슈니치 디스 담진이라 뚜꾸총총 스탄진 강무글랑노가 시라 스캅즈 미뚜꾸 세고는디 년나다가 나총시비가 치크 찬충니와 티바가 찌끄는 아시가 당디 체트고 리오노가 나스템라 시동안 연주엘

0: 나라 공화 가능한 송이 상스가 좋은 보스가 짜이 시가 시체 보스가 가니 거기야 저거 그러셨죠 아 딩게 딩게 나라 가능한 송나 지콩스 소현나
1: 다스 스카티 처깅 오 도노도 니치초 송스튜비고 니 디진도 치초 송스튜비야 오오오오오
0: 다스 지기터다 샬라그시죠 야 다나 참마 감튼 진지기 용거 다나다 아주 참마 잡시가 공화가능니 초성 앞성가 초하로란디야 더지리다 하리리진 공화가쇼가 오성수야
2: 히르가르 초심 자위 가르콩
3: 노리와 로그시글 인여리 가르콩
2: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3: 로시저 저충 자위 가르콩
2: 나총 로름 단세아리 비 가르콩
4: Chubu chung chung chu, dahta chi chu na chung shi bi erga chil lim chin jo, arga bi erga kung ge chanpar shik tong. Nga chi hi shi chomu ru, a lor ge jir chin jan.

야냥니비 하리다나 미리폰드 코리 땅양나 남달라 속과 리와시가 담보 노쟁거 가남디인 저득 미리폰아 희친 강망스 조기요카 회나 남디인 저득리 아 리그 조정 참문현바 아 내땅신다 땅이 참바 후진란자 리츠 나와라 속과 근는 종가 다나 머서땅 끙이 나라 디츠 땅신다 땅이 아랑거 조르마 냠죽 주다 다시 개치 아 조워거 소알과 근는 거안 어랑거 디징거 조름 개친데 스탠 요즈 아 디징거 다크거 조름 이그나 아 는종위 희진어 질이 희진어 희진이나 제뇽안지 토아지 아 다나 치 슈니인지나 디츠 소소 데이터가 반노거 송샹가 셰주일 희진이나 시키 디츠 남다 아 제조런조와 등 녀마 생주가 탄지기 노진가 아 달리풍 신능가 차줄의 길이 리스트 냠버시 요노진가 아 디엔지나 어루 나르와 영나 넘멍위 시르가 된 곳 회나 아주 워름 등 마르 샤라 하클라스과 망아직 된 곳 디한천이 흥뚝 등 슈스타비 슬리르가 자동차나영 샤가 아 델리도디에다 어루 렌차와라 히르위르가 차 흔드 조비 촌마 냠마 아 대한진이 청실라스과 때문인가 리가 제모리 사스키 도록 라스과 리가인 아 리마니니 마찰 니우쿠니 예능한 데나 그렇게 리송질하니 리포아노 비리가인 뇽리나샤니 도무스 하리 에타나 시간제나 디징우 차워스도노 쳔거 치틀라스고 차위 내리 나츠군 중작 아 처스정미 리부제 유라 영나 존바 제시와 동고니 마찰 칸와 비스정와 스무인부노니 인제나 그렇게 된나샥 그녀와 문제나 아주 가야르카 차르완바비 디노쟁거 다 사제 제즈가 란시르치가 디쟁거 거기 통찰라스과 참마영 제즈가 아니고 녹은 거 니가 그러니까 리폰거 미툴디 제즈가 노빠요니 회나 아주 정차등 제즈라스과 그 낸종사 디스킨디 이제나 미툴제비 카지 땡고니 마슬 차퍼드 어룽아루아 아 땡이나 나스키르 렌차비르 영난 저쇼등 차크카빈 제통 아 모츠라스 과스테 나샤니 토무스크 쯤바무인지나 토인키티스 차르친 바츠르 제뉴안 로고니 카우긴 감히친 쳔게 미리퐁게 차줄링 아 딱르게 지다팅이 차니 거긴 중 자니 토무스크 회나 치틀땅 치름 고즈르라스 과 누구노 쳔게 다 시콤게 루 카와 나르와 카와 회나 카르몽땅 흥지 나츠 대나샤니 도칸 크게 시티땅 총월 제스 시무인고니 칸위능 니 크게 제스 시무이나 샤니 도모스 아르헨티나 정승 스위 리치 와르피 오카 참마 아담이다 등이 리툴 크게 송고요노 쳔게 코코 미툴 지오 카티 쳔게 카티 카지 몽우 땡주 석거트 룽아르와 겨와 란치르 아주 리샤라 르크능투 아 디한치니 심르 심르라 소과 자통 제스 남치 지친 라틴 나다 시기 샤니 드 무즈 디첸거 치

yangza si dambi gelp namba tang san kin chobu han jie ning gong chan bi kan kam de mo ti da tang namba zong nian lam den jiao jin ban de na zong hen jiang zong nian ten kong wo ge long chen ge ning gong tai tong wei gong wo lu lin ji ge lian cin de lang lian cin de yang ni namba zo zong ge nan gong zen yi nga na ju jia yin ri zhou ban ba den ge lian cin de zong ni na yang 아 디안진이 되는 그 참반 이완 손이나 나진 더 로링 담비 등 가그 참반 더 고르기 자유 되는 그 단식 근로에나 마소 우리가 좀 클 테는 좀 실물 그 엄청 땅 부그 길긴 바라도 지르긴 아래

0: 조그 땅들아 지금 니 반다 오간자린 동구요 근데 소소니 되는지 아 다기긴 바로도 진디 잔즈가 통통리 약간 통대 전통하게 되는 거 단시 근데 마도 그랑 좀 글타는 좀 처럼을 섬장 땅 보고 길긴 바로도지 네 카프글람나 대화 독신이 지길긴 그 카픈들레나 되는 거랑 지금 고좀 야기린 바로도지 쇼데 모이나
1: 오 트래킵 데르건 돈즈 마추 데모
0: 네 데모인 길긴 토머 길긴 그 샤와란데 그 테상 그 토닝 그 줄린센데 그 잔더 땅든 이 대랑니스 타동 그 글음 네 뱀노 향 특반이 과린 치시니인
1: 야야야 쯤이 쯤일 야야야
0: 아리 길긴 데나니 대랑 글렌센 디나가 그치 다 로마 그 가슈크 제상 셰고디 다랑젠다 타우즈 고르 야오모 안다 그 쯩난주 다치주 로탄 손지나 그추 다로트잔다가 쇼나르가민젠자지 나모즈가트바타니 크르게샤이 초그영디난데 크르가 다 크르조라는가 가쇼케상에 쭈는데 무기 다탕다 모근젠자지 트비 차랑 손젠다가 길긴타셀고고모
1: 아
0: 옛날에 대단다 쪽은데 손지나가 쇼 다시 쭈인나라 무기 따리샤이 그 가쇼케상에 쭈샤이 더그탕 근조닌다 고근도네 쭈 단다 무기 쪽 인제 디쟁게 되는 글엔 센디나가 다로마가 가쇼케상 쉐고지 탈랑전다 타우즈 고르기 잡네 인티나 토머 길게는 되지도노 다 자랑한 손지나 다 그 다 가미진잔 더 그 디 게르근디 대단한 초랑견 손지나 총진이 따와 더는 그 가쇼케상에 쭈쇼가 지금 바빠 있는 더중이 타니 갑다리나
1: 오 트래시텔로 어 드니 땅아 강게 타우즘 손나 손은 상치나 마소 클라스티 코동 바탕시라 가이르디완 드니 스티즈 아 다른게 총디니 존테 랑가 가슈근데 도건데 치즈기 람카데 시그디게 드니나 다 토동보이나 르겐 가종 크싱 모모가 르덕 쪽런데 도건데 토동보 아 소리나니 고이달이다 랑게 띠오 치고자는 그 띠오 치가 토니다 랑게 아 랑게 양 가슈고 동래 지스틱 람칸디 하라 데시즈모 아무도 테나타 람카테 시디 타도타 나 랑가 사가니 테나타 파치르 동렌 바스르 코노데 파치르 닌 하스카르 잠제다 니고 카르마 잠제
0: 네리
1: 테노타 고다 랑게 치 가슈티 타니 치 게르겐다 타모 니스카와 치 체포 만텔 테니 랑 종즈가 종점리 랑 종 종점 그 토니 랑게 디우가 용 종점리 톱 아 테도코티 람카테니타 랑게 첼지 첼가 땅이 지마소 정게 영치 야라마라 가스트 지마 총숨 드미달이다 정게 가스콘데스 지상에 길겐 망아즈다티 길겐 글라카니 시고 추겐 화암군라 소파 겐나 길겐 총고부톤도라 소파 길겐 마즈 스티니다 탄차다 정게 길겐 더뜨크 과텐 땅 피지신로 그토니다 정게 미우즈가 먹으면 마즈 논소니 뜨무즈 다데 정게 가스콘데 소브종다위 타와르트 정게 나 말로 녀크스트니 그랑칸데 소브종니
0: 네, 디디디. 네, 디디 과든지. 오늘 저는 그 총리니 따왔다는 그 갑쇼궁이 틀어지기 계산했는데 저기 바빠 있나. 너 저기 인총에 내온 난다 소송이 타니 길긴 코나 갑다에게 그닥 소원지나 저랑 손지나 그 주로 짠다 그 달가민진 짠다 그 길긴 누구 시행 그 다시 이 주가 쇼치기 계산에 군한다 소송이 탈라도는 시기 얘기 오기 디겐 그 다른 게 좀 손지나라 양 따다다는 그 갑쇼나 계산이 오노 아 도모레드디 갑다에 고기다 디한치니 그 주다 소우들은 글린슨 더그 랑진이나 로마 가슈크 계산 이고노 가슈크 계산 이고나 쇼강강즈니데 토르는 이고난다 소소응이 타니 다 갑다리 조랑진다 타우즈리티나 캐나 존지나 게르긴이 농이 탄다니다 캠드그즈간 존지나 로마 가슈크 계산 이군데 토르는 다 치기고 딩이 타즈니 갑다리나
1: 올로 소트니 다스르크 아 첨덕은 이테니 가찬다 도군다 지랑게 히츠츠샤나 시지리 아 아프저나다 첨덕빈 땅니 부송르테 다 랑게 소마트 도고타 총티즈케다 소프자스자고너 리프자니 마스티 다지 쇼칸라 칸지케 타니 자프추리티 사프샤 아 라스코테 자프추리 달리 사프샤티 칸칸 카스브저고고타 타르와르테 이츠테 이오너모
0: 녀리
1: 테나타 시르케 티라카타나타 소마르랑게 티 사프샤게 쓰르나타 랑랑게 가슈군데 도군다 코이즈르잖아 지가라양 렌진단다 샤톤 차진단다 다동레 렌진단다 너무게 가슈군다라나타 소소문다 마비오 카지라 테나타 랑게 참덕타 도고티 소마토 소프타 자노 쇼르타니타 코이즈르잖아 콘산 카르타와타 야노 겐낭게 트르타니 다른게 소마티 가슈군데 도고타 침우즈리 가슈군데 간즈가 가고크 그게 사실 때도 어떤 참 마우스는 한치니다 그런 걸 가지고 때도 어떤 참덕 하랑 구치리 가쇼티 잡초디 통지나 다 기르긴즈감 소나 뜨글라카타나 다 타워능 칸디 토토고 우치치 쳇고 소메 다지 가쇼티 치상 죽은 고나 루스탐고 와스크부터 모들모
0: 아리
1: 아테이 토나타 쳔덕간 소나 탄드니 하랑 니 쳇다나타 소마트 소그치 랑가 지글음 가타니 시절라 야라락 치리 다지 우춘디 가만드니 톤덕 지리디 손토 지글음 가타니타 람즈가 영우 영우즈가 곰프르트 시종노 다 토모드리야
0: 아리
1: 아, 대나타 침덕껏 치르고 그지나타 런거 포마티에 가쇼다 후이즈 저나 샤브로 인지나 동런 인지나 동런 쇼데야 시 콘성 카르타니 기르긴데 런거 니타니 기르긴데 그서한 치진단다 기르긴데 치토모리 동근 치진단다 토모이 야치 야나 기난데 추 크게 리샤가 한치나 다 정모세나 치부 치부 소마기나 치부 치부도 다 니카나 치부 리즈메가드라
0: 딩가
1: 아테 도나타 디 와르손 테타랑 그 카스템던 루이 디 크르게 가프쇼트 그 카이타 야라프 공이 톤다나타 다 속트나니 게르긴다 소마긴 코리테 데이지 소브란 코리테 데 야라 크르게 체송지 도다 크르게 람타타 시기 제가 손던 뜨무드리야
0: 네디
1: 아
0: 네디디 레디 게르긴 과진시 코네 게르긴 그 추 참다그드간 손지나 다 랑게샤이드 그 가프쇼트 기 제상이 고근데 도는 간다 이 고근 딩이 탄다나 게르긴 코나 가다 코노 대진드 그 추 참다간 손지나 치 그렇게 샤이딘 차르지요노 나 총리니 좀가 다다니 샤이드 뉴리 퓨리 오나 샤이디 땅나 차치 차드요 나 더 그르게 가프쇼나고 간다들인 더 소소 히 히눙이 테다니다 게르긴 다고나 샤콘 대진드 샤이 그 그르게 다 가쇼트 계승이 곡 저나그 좋은 샤인디 지가 쇼는 모두 요크지 계리적 타나 그게 가쇼트 따라오 주는 이어 메크디게 그게 참덕존 선진하로 그람다 이다던 샤이트가 가쇼트 계승이 탑급티 후인적이나 그게 샤이디 디니 타니 돈들이 접당나요 다타르 그게 샤이야 샤르가티 진란자 아르케마이 진란자 너무이다던 샤이트가 그게 가쇼트 계승이 준데 돈능 이 준데 다정 그가 챔불럭부터 그게 그긴다고나 샤군 대준데 그 후인적이나 섭자가는 옛날에 가야르긴능 라양나 그게 zanjigra kirga kumkub zhamba tu zayda tangi da shayi kirzoran nga gafshuk tingi talan bapaya chu da kunjib jina lapsha zhamba rande nopa meni lopcha gu shawa rande nopa meni da sosu ngi tani da chamdakran da zoga zgezi jiga shayi ga gafshuk jesan ya chushuwa ayar ginnan tang zanjig yangna maashu ga kaptukun da zoyin jina zgezi tohna ya kwariya chu da hachan ga kachembo rezi girgin kuna kapdaya kuna tebzhindi tihan chen ta jirga gu lopcha tang girgindi Da lopcha dang girgin dazun sonji nang loma ga gashuk jesang e chundi ching nyamchuk gandari ye gwen na dazun e tanyang girgin gabdari ye na.
1: Riri, da lopcha dang girgin gudani dandi loma ga ngitinde hara kirchu chusku na gashuk nda dukundu nang nga dukkoti tazoy na da huizhig na rong rong lopcha ga hanchuk girgin dukay na da da chi lopcha dang ko yigdani loma da suwa yang chi huinan tondang dang mandang da suwa chi gabda dang kirchun jo shuk gashuk stiv shuk di lam kata ni kirzu kongzga da tuwa yo go ke kirzuga tuwa yo su ta tangmo shali yo na ta yara shesang yi tangna ta maungpar di han tona zi rela ma ri ta girgenga nyam jo go mo
0: tada
1: aya girgenga na ta ngipar ta nyam jo go di nyam zi gida tanga cha ta o di gafshun da ta ichu hani u luga chik shchora tong ra maungpar kirge yara chik sondi ta zu di gafshun di lam khandamu zi yo kia sirkundu lam tiyo zi gita zi ta ta ta ngipa tunga girgenga ki li juga nga zhanga samsi na girgenga ki li juga tunga ta tere samgu yo
0: ari
1: ᱟᱨᱮ ᱛᱚᱢᱚᱡᱟ ᱛᱟ ᱥᱚᱢᱟ ᱥᱛᱟᱣᱡᱟᱢ ᱥᱚᱱᱟᱭᱟ ᱥᱚᱢᱟ ᱜᱮᱱᱚᱱᱟ ᱛᱟᱣᱨᱱ ᱠᱟᱛᱟᱪᱤ ᱥᱚᱢᱟ ᱛᱚᱢᱚᱪᱤ ᱢᱟᱢᱯᱩ ᱭᱚᱱᱟᱢᱟ ᱛᱟᱭᱟᱝ ᱞᱟᱞᱟᱞᱟ ᱥᱮᱨᱟᱝ ᱜᱟᱯᱥᱚᱜ ᱛᱚ ᱛᱚᱢᱚᱥᱮᱱᱟ ᱜᱟᱯᱥᱚᱜ ᱤᱧ ᱡᱟᱝ ᱡᱟᱝ ᱠᱷᱛᱜᱟᱱ ᱢᱟᱱᱡᱱᱟ ᱫᱟᱭ ᱛᱟᱝ ᱛᱟᱪᱤ ᱟᱱᱟᱢᱤᱭᱟᱝ ᱜᱮ ᱞᱤᱥᱤ ᱥᱤᱫᱨᱟ ᱚᱭᱟ ᱛᱚᱢᱚᱭᱟᱝ ᱢᱟᱭᱚᱱ ᱛᱟᱨᱠᱟ ᱪᱮᱢᱵᱚ ᱠᱩᱭᱤᱡ ᱡᱟᱱᱟ ᱜᱤᱨᱜᱮᱱ ᱛᱟᱝ ᱜᱩᱭ ᱜᱤᱨᱜᱮᱱ ᱜᱮ ᱦᱟᱨᱟ ᱪᱷᱢᱫᱟᱜ ᱥᱮ ᱜᱤᱨᱜᱮᱱ ᱛᱟᱝ ᱪᱷᱢᱫᱟᱜ ᱥᱚᱝᱡᱞᱤ ᱫᱟᱞᱤ ᱥᱚᱢᱟᱛᱤ ᱦᱟᱨᱟ ᱠᱤᱨᱜᱮ ᱥᱚᱥᱩᱜᱩᱱᱤ ᱛᱟᱱᱤ ᱠᱤᱨᱜᱮ ᱜᱟᱯᱥᱚᱜ ᱛᱟ ᱭᱚᱠᱷᱟᱫᱤᱥ ᱪᱮᱥᱟᱝ ᱛᱟᱨ ᱥᱚᱱᱟᱛᱟ ᱛᱟᱜᱩᱡᱩᱞ ᱤᱪᱩᱨ ᱜᱟᱢᱤᱱ ᱡᱤᱱᱛᱟ ᱥᱤᱠᱩᱱᱚᱱᱫᱤ ᱡᱤᱣᱩᱡᱟ ᱠᱷᱤᱜ ᱪᱷᱮᱢᱵᱩ ᱛᱚᱵᱡᱤ ᱛᱟ ᱥᱟᱢᱜᱤᱭᱚ ᱚᱞᱮ ᱛᱚᱢᱚᱡᱤ ᱱᱟᱛᱟ ᱥᱚᱯᱴᱟᱨᱟ ᱫᱤ ᱜᱤᱨᱜᱮᱱ ᱜᱟ ᱥᱚᱢᱟᱛᱤ ᱠᱤᱨᱜᱮ ᱜᱟᱯᱥᱚᱜᱟ ᱪᱮᱥᱟᱝ ᱥᱤᱡᱩ ᱛᱮ ᱧᱟᱢ ᱡᱚᱜᱚ ᱥᱟ ᱠᱟᱱᱟᱨᱤ ᱱᱟᱛᱟ ᱛᱨᱤᱭᱟ ᱛᱟᱛᱤ ᱠᱤᱨᱜᱮ ᱜᱟᱯᱥᱚᱜ ᱞᱟᱢ ᱠᱟᱛᱮᱱ ᱛᱟᱣᱟᱨᱱᱟ ᱠᱟ ᱜᱟᱯᱥᱚᱜ ᱢᱟᱜᱟ ᱛᱟᱝ ᱱᱟᱪᱩ ᱥᱚᱯᱴᱟᱨ ᱛᱟᱣᱡᱟᱢ ᱥᱚᱱᱱᱟ ᱪᱤᱞᱚ ᱱᱤᱥᱛᱚ ᱱᱤᱦ ᱥᱟᱨᱡᱤᱜ ᱫᱟᱨ ᱜᱚᱱᱟ ᱫᱤ ᱜᱟᱢᱤᱱ ᱡᱤᱱᱫᱟᱱ ᱜᱚ ᱛᱤᱫᱩᱢᱚ ᱚᱭᱟ ᱛᱟᱛᱤ ᱦᱟᱱᱟ ᱜᱟᱢᱤᱱ ᱡᱤᱱᱫᱟᱱ ᱢᱮᱠ ᱛᱟᱫᱤ ᱛᱟᱪᱚ ᱨᱟᱝᱜᱟ ᱛᱟᱫᱤ ᱠᱚᱨᱢ ᱜᱚᱴᱷᱮᱛ ᱛᱟᱱᱤ ᱨᱟᱝᱜᱟ ᱥᱚᱯᱪᱚ ᱱᱫᱟ ᱛᱟᱠᱟ ᱛᱤᱠᱟ ᱛᱟᱝᱟ ᱡᱟᱦᱪᱩᱨ ᱠᱚ ᱱᱮᱛᱟ ᱜᱚᱥᱛᱟᱢ ᱭᱚᱱᱤ ᱛᱟᱡᱚ ᱛᱟ ᱦᱩᱭ ᱡᱚᱱᱟ ᱛᱟᱱ ᱦᱚᱢᱟ ᱪᱚ ᱧᱟᱢ ᱡᱚᱜ ᱥᱤᱜᱚ ᱦᱩᱭᱤᱱ ᱡᱚᱜ ᱡᱤᱱᱟ ᱱᱟᱥ ᱛᱟᱣᱡᱟᱱ ᱥᱩᱱᱟᱝᱤ ᱚ ᱪᱷᱤᱠᱤᱱ ᱡᱤᱱᱴᱟᱜ ᱱᱟᱱᱟ ᱛᱟ ᱦᱚᱢᱟ ᱫᱚᱢᱩ ᱡᱚ ᱠᱨᱟᱱᱫᱟ ᱤᱪᱤ ᱣᱟᱨᱥᱟᱝ ᱠᱚᱱᱫᱤ ᱠᱟᱜᱟ ᱤᱪᱩ ᱜᱟᱢᱤᱱ ᱡᱤᱱᱴᱟᱱ ᱫᱚ ᱫᱚᱠᱚᱱ ᱫᱤᱱᱟ ᱡᱚᱜ ᱛᱚᱱᱡᱤᱱᱟ ᱫᱮᱱ ᱢᱟᱝ ᱯᱟᱱᱟ ᱞᱟᱢ ᱠᱷᱟᱱ ᱫᱚᱢᱩ ᱡᱚ ᱠᱟᱡᱤᱱᱚ ᱛᱟᱜᱞᱟ ᱠᱟᱛᱱᱤ ᱜᱤᱨᱜᱤᱱ ᱨᱤᱠᱟᱨᱟ ᱞᱚᱵᱨᱤᱱ ᱠᱚᱨᱤ ᱛᱟᱜ ᱦᱟᱨᱟᱥᱨᱟ ᱠᱚᱫᱤ ᱭᱚᱜᱟᱡ ᱡᱟᱛᱟᱱ ᱱᱟᱛᱟ ᱥᱚᱢᱟᱛᱚ ᱥᱚ ᱨᱟᱝᱜᱤᱨᱠᱟ ᱠᱟᱨᱡᱩᱜᱟ ᱜᱟᱥᱚᱜ ᱛᱟ ᱭᱟᱨᱟᱥ ᱪᱤᱥᱟᱝ ᱮᱛᱟᱱᱤ ᱛᱚᱢᱩᱫᱨᱤᱭᱟ
0: ᱱᱟᱨᱤ ᱨᱤᱫᱤ 나리리 그긴 관련시 고니 그긴 그죠 아 다시 로마가 가슈군데 계산이 있구나 로브장당 그긴긴이 다니 로마 가슈 계산이 존데 냠죽라 돌는 간다이 군은데 존이 타나 그긴 고나 카다이고 다소 아 로브장당 존 손이나 영 그거 그긴단디 손이나 영 그거 파마근 토니 샤이데시 그 자기 요노가 만나리 디 영 그거 샤이데조 그 땅난 존이 샤드고 그 샤이데 가슈 샤드고 그 치기 계산은 안 듣고 인다 소수응이 타니 길긴족 삼도 당조들이 다 소원진아 소프트가 너니 샹글 남아나츠 다 소브라 소마가 샘컴등 템바 연나 크즈고 갑쇼등 템바 샹글 남아나츠 벨 샹기디는가 다 그게 샤이타 그땅난 조니오노기 샤이타 능아 시크지 타니 그게 샤이티 갑쇼등 께선이 데이다 타니 그게 다 소트아즌 선이나 그게 영 샹글 남만 하던데 배주영 하던 그 가챔 보다 안전 자랑 진급 샹글 소 자랑 진급 샹글 또 남만 하죠 그 배주 대한진이 더 그런 다 공사 공대 중 되죠 샹글 때 특신이 있죠 영나랑 그 갑수 때 특신이 있죠 영 갑수가 특신이 있고 이제 영 수가 잠바 그런 거 소중 사실 잠바는데 특신이 그 맨날은 더 뭐래요 그 건지 지나죠 다 동네는 사는 게나 동네 치구라가 저기 살라 임바빠이 다등 잠바 그 사실 거라는 그 지금 소중한 디쇼가 영 저게 지 냠션은 좋은 설거는 단도 장군대로 뜸이 주다서 그거 런 가셔도 쉬운 이게 생각준다 하장 것까지 챔버지 그런 거 갖고 나셔고는 다 지친이 고는 니 텐데 또 저인이나 저 지친 냠죽라 돌는데 이거 상 대한진이다 저 되는 그 소마 그 가셔 계산 이거 지는 그 런전 된 손이나 제주 소프트가다 가민 젠탄다니 티달이 갑대 주다리 되다나다 참다니 그긴 거다 제주 소프트가 가민 젠탄다 그 쇼니 참저르다니 가민 젠탄다 듣고노 그 같이 나오신 땅 기발라서가 너중이 타네요 이제 진행 그 남바 갑다리나
1: 얼었었더니 아 땅의 추소자가 땅이 하나씩은 나스터들이 나 추소자가 가민 젠탄데나 원실이나 그런 것도 나 가민 젠탄도 무슨 메지 땅이 필요니 스톤이 허스타지가 다르글란디 아 응급지다 땅아다 가민 젠탄데 드럽지금다 드럽고디 타도다 소프트가는 거다 쳇고는 다 소프트 넘버 땅더니 단디 캄프가 길긴 넘버티 한치긋 능거다 소프트인 코리트나 요노가 길긴 넘버가 각각까지 뭔가 좀냐가 달리 소마 르가양도 뭐가 가쇼인데 지스나 사가지달리 뜨글아카티타 니슈나루토니 더니 따그춘디 진짜즈가 진짜 토동본 진짜 르근다도 뜨즈모
0: 야리
1: 아탄 진짜 교는 그 시트가 지우샤리 송타도 위춘디다 샤프로 땅 동란 이즈 아 디한치가 위춘디 라디 참라라 속아가다 디한치가 다 뭐가 나가 그러다요가
0: 아리
1: 나가 고티나니타 지상이 달리다 듬디가 시가다 롱크르크 지그랑 카데가 추다 아 따테 길긴 크게 쳇고는 거다 위춘디 가민 진짜디야 크게 쳇다 칠리가 길긴 때 하마가 단시다 땅니 다 속자가 나니 소프트에 그지는 소프트이나 다 소프트 그런 상태는 지우다 시금 먹으면 봐도 토이 다다 소마 그런 게 지우 토니 맞게 뜻다가니 침덕스티나 양 시가 오 니에 근데 단도 뭐 갑쇼도 요조 유자다 체치치 상진도 단도 다 준도 못 같은다 실고노 럼도 못 같지 않다 뭐
0: 네리
1: 아따 럼티 자 자누 그게 간다도 주토는다도 간리지나 다 첼리게는 후이즈나 나스타오즘 소나나 니스토니 크스타브지가 다가오는데 응고스타미다데타 우춘디 테넨도처럼 범동동 디나용 디나용 타선 디나가다 우추 동랭근 된다는 무드듬들이 동랭근 된다는 걸 아카니 랑기 인지나 아다 길긴 과튼제 남고 과튼가 다 랑기 하라 크초 우추 정리 땅 만들이 군이다 춘디가 양이 더니 응고스타미데타 마라 텔레폰스
0: 야디
1: 어야 그냥 이게 니틀리 선택해서 다 이쪽 그냥 나다 지 세이 촌이 타서 다 쳇고는 이제 정도가 제마 주신 말아 주셔는 담즈가 세만 좀 맞을까 내가다 이쪽 정도가 망가리고니 시가 카사 고디달이니 왔다도 것도 다 후이즈가 나 피스티스한테 타서 뛰는 거 나도는 카타가 아니라 마차 같은 차는 뭐 타트 뜸무즈가 람카는 이제 주셔 뜸무즈 잘다 소프트는 거 소프트도 거의 된다 지우톱니 뜸무즈리
0: 어디
1: 데이터나 뜬다글라 칸디 다 소프트 세르지메 그 게긴 서탕 서지나다 시그다 으추 능 나랑라 군 친야이달리 탄다글라 칸디 리카 멍알리 데글라 칸디 도모스나 드라 멍아드 떠고나 어디 멍아드 그 누구 점지기다 다원나 가 후이즈 저나 첨덕이나 다그 디 소프트 코딩만 그 샹게 트피나 초크 그나탄 강롱지나다 어정근나나 좀숨 좀이도노 다다원나 가 뜸무그 그게 소프트 뜸무즈리
0: 응응
1: 어야
0: 어디디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리제딩 상근한 이때는 렌센디나 역시 다 로마그 가슈 제상 셰고지 라젠다 타우즈 고트기다리 마루르랑 좀 클타넨 좀 처럼을 섬랑 당고 기르긴 파라도르지 안다단시 컨도이다리 그쪽 호차그 가민젠자등 제디 갑다즈가 망보레나송 대단하게 주 로토나바그 가슈 제상 이고나 로주 소소그 땅그 그긴 조닌다 온도네 이고나 안디 로차 땅 기르긴 영나 참득당 파마 시바랑랑라 속관다 소이다 땅이 단딩이 타네 지금 바빠이 고사 돌능이 고사 망부드 기르긴 고나 가데 고노 대신디 이젠그 주 다 가민젠탄다 타윈 소지나 그게 로차그능나 양기르니다 고나 샤고노 지금 메트 머롱 왔다와 가민젠탄다 저위 디능 달라 그게 로촌나 바즈 랑미 타드 시기 대이나 로촌나 바 소지나라 그죠 아다 소프트웨어 거기인데 셈보 모용니 소프트웨어 뇨난도니 양나 소프트웨어 초안딘 존지나라 펜섬제 초안조니 너무 그게 기파 당양나 그게 같이 하는 증거 거나 그게 가다야 그 어디 쟁그쇼 너무 그게 소프트웨어 하는 증거 그 젠탈라 속관도 저 니낭데 그게 소프트웨어 남바 조랑 미타르 시 네나 그게 소프트웨어 남바 존지나라 양 라랑게 텐네라 즈게 그런 그 가슈고 제선 양나 랑땅나 다 혼조지나 돈은 젠타 양나 그게 당후에 근전자 영나 그근 돈진 근전자라 속과 가민 전자들이 그렇게 소소요 그리고 양은 다른 땅난 주인이 간다리 요그 다른 땅난 차치 간다리 요그 뜻하듯 그거 다 전자들이 나 시기라는 게 첫다리나 저것이 양그 소중한 바좀 선진다라 너무 그렇게 소자가 좀 놓고 시한가자 영나 너무 근전자가 나가 라는 시가 덥다 주다 하는 것까지 해버리 대한진의 소자가 선진다라 영 다 너무 그렇게 지금 시한가를 나죠 영나 전자랑 신 라스관도 저위다 등 시이 주고 시가숙제 성이 주는 딩이 틀라라 영 소자가 그 체는 바이 난자 소소니 타니 길긴 난 바이 난자 안도종이 타니 양지게 지냠 죽라도 나양데 지 티켓이 준다 존 선장 하정 그 가챔보리 디장이 되는 글은 신디나 같이 호마가 가슈 계산 쉐고 자랑전다 타우즈 고르기 달리 마소르랑 좀 글타는 좀 처음을 동동당 보고 기긴 프로도지 일단 시간도 달리 단다 그게 바 당연나 같이 남신 그 거니 갑다즈가 너 디양나 찬즈가 통통리는 라이치 Rejo

0: 야 저와 나와 문인고 저와 나와 모두고 중국의 강천 치체와 강치 되게 야춘나 동무 저지마 파치르치 모두고 다 파치르 계속나 죽고
1: 농구가
0: 랑천 치치와 대
1: 태원대
0: 아리 태원 랑천저 더그 야춘나 동무 저지마 치모즈요
1: 아
0: 뒤땅아치 살아가라데 야춘도 세침내게 나리 야 당이 저 야춘등이 조르고 아 태원 태원대 전진나 중국 랑천 치치와래 니 야춘나 동무 저지마 처섬츠가랑아빌 너모즈요 동무 저지마 처섬 측은 압질 넘어졌고 야 너는 네 주저한데 늑송노 잡았었던 더그지 니능니 저와 같이가 레마 투지 대단나 샤가 응 저와르 레라지 아리 저 지금이 콤바이오 뜨는 거 저 정도 가능 샤갈인 경우나 좋아 샤강 아니어고 저와 말해 저와 제일한 토송 샤강 아니어고
1: 야,
0: 야, 니 그 데모 자기 데르.
1: 야, 데모.

0: 大家比起脚步进年来想清等一暑期想清的忙清的建立用坦克个主任无效军等想清等一暑期军吧深圳罗东传记司令里可能人力浪特节跟着南部来特别批新华三节跟跟国宿李建等中国选组参与冷个冷宿军吧这种北京作品的每个人的前车节跟前目李林年轻的克罗拉肯跟查车吧李旭若此参与年部节孙进吧于然心呢
1: 腾讯的作者重复等选择不由其打开了吧同一篇剧集和他们写了吴秀军等罗东传记跟着南北部的高斯西巴等南北次第一等我的所有人家人的理论来特克等而家去了我的观察期过年级别记得可能人家的每个给罗辑解决进的人物出了他们给杀阵等而今在杀出去比培训人家可以了中会怀孕进中控等中会人家进存续的感情形象也呢
0: 대래판섬촉비르니치향스톱당르니침촌돈사가중우당담질당르니르근소쇼치답디올라
1: 소름지 산지 등 냠드 슈그먼자와니 그너르니지 펜섬 속비 낭둔 등 디럽자른 탕 홍돔셰바 차쿵소수 냠디 사플 등르티 소름지 담지라 제조 등 소름지 탕년 잼톰셰비 페숑 삼지 망보도니 탐웅게 그너르니지 리에치무 럭버프리티 등럽지 안지 소름 즉진라 냠리 망비 르니진 덕출 등 삼비 스토프힘 버르 제비 요스레

0: 대단하양 민진을 되게 모든 게 그렇게 초가 맨마 그렇게 사자티 시 토마 용지가 게토나 속과 여러 모두가 잔접들이 그렇게 샤와 모든 초와 때도부터 비어서 온다 같은 거 농촌 뒤끝 잡종수 때문에 우리가 농촌 뒤끝 잡종도용 그게 리스트지 대충 농촌 그러면 동용이 또 뭐지
1: 아지지지
0: 옛날도 막 정말 동동 때지니 아토모인스 대단한 양은 도통도 그 조선진나 그렇게 된거 좋아 자와 가도 시작했네 그 인진나다 그 좋아 좀 터니네 연진은 나르딘 자모세는 오늘 저도 근데 돈은 적었지 그렇게 동동이 있는 말은 뭐 초마종 년층 가지는 뭐 돈이 그 잡종스
1: 그진
0: 물질이 좀 있다 나도 좀 좋은 인진나 저 어떤 거 적을 것 같은 거지 나때 분이 그 같은가 토론 같은 되게 들으니 또 모진다 냥친 큰 건데 봤던 건데 좀 누구지니 다른 말이죠. 대통령으로 친이 제일 미션이 뭐지?
1: 나지지지.
0: 자와의 제일 낙후니. 답하니까 남박사라. 그게 역통이가 모두 그리. 한번 걸고는 뭔가 담지 또 모르게 또 받을 게 있는데. 어떤 어떤 게 내난도 또 뭐. 아, 또 모르겠다.
1: 나지지지.
0: 레티 마루케는 그거나 단다 타오엔지나 톰르 어주 아운도가 로팅가 좀 따라 좀 따라 그게 기미 너무 빈다. 대신에 그냥 통근 잡종 같이 담아 좀 좀 지미 너무 빠져요. 지금 만다와 너무 숨이 좋다. 저렇게 따 좀 좀 더 그런 옛날 안 갔던 게 자니 주소진 거 좀 좀 더 지금 나무 시체 이면이 너무 빈. 그런 거 좀 좀 더 치고 옛날 지금 좀 더 그래. 다 그런 좀 지나 지금 쇼는 거 자니 쳇다 지금 뒤쪽 그 걸음도 또 또 또리. 실팅 그 걸음 따라 지존이 됐다고. 얘는 연락하게 모즈가 진이다 던데 샤와케 모즈가 진 취득이 일어났다와 담대께 영 지금 진이 무슨 비와라치가 동조 이전했다와 다른 축끝에 건너라치가 자바사 경준데 제트바 도모 이원이 도모 임 인자라 다영 담치드께 정은 그것도 바쁘고세 거니 또 뭐 그래라
1: 냉게
0: 냉게 냉게 냉게 또 그때 잔도가 좀 하정 담어라
1: 제제 다른 인 소문을 그람칸데 토문 지고도 타조 동틈 진네라 냥거니 땅 고사미온다
0: 레레 당아 지토머스 오니까 람칸디 피코치 세기라
1: 음
0: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라 지금 향이 좀 그래서 그때 저 그런 거 가미가 그런 거 걔나 다추 좀 바쁘 사건 선인 나라 자 지토머 그게 전이 된지 그때 이제 땅 스킨 아 다 그런 거 오늘
1: 땡
0: 이 그때 스킨 저기나 지루신 다운 선이나 저 야몽가라 숙다 주비치나 저 만저의 소미팅이 있다고 그게 뭐 또 뭐이나 자영 어쩌다고 손나 지금 또 못하고 요나 말 나라는 소진나 속도 요나 말 지금 그 소문가 싣고 누구 도미 싣고 누구 남 카드도 또 지금 왜 그 돈도 부릅니다 아마 지금 한 손으로 가는 게 있는데 아마 또 뭐래 또 치가래 나 다리 나 저 도물어 도충 나 요지 또 뭐래 또 비까와 너 보드 지금 저도 모르게 좀 없다는 나 도마이 그게 요 용지가 땅 카드에 다 터브드 갖고 왔고 또 모두 토크
1: 저기
0: 당내에 살게 특가견 동무들 연예시나 샤나다 저것도 소미지도 저것도 디덕당아 구당아 아 고당아 톱도 못 되는데 디덕띠냐가 당철 되는데 아 톱디라 카노는 거 찾기더라 당치도 있는데 맞아 소미띠나 톱도 저다 레오자 다른 골모래 요는데 소미니 오카 아 티카테 다른 이게 그래 지금 로지가라 톱도 못 되는 거지나 처음이 있나 저렇게 피 통해서 거기 가서 좀 못 가니 그런가 좀 길람대시니 뭐 우리 도모즈도는 뭐 맞지 티타니 좀 인자 좀 인사 대다 나 티카테라 지금 첨보지 시고는 말다 도모르 가슴 좀 거다 파저 그 축갑 그 망시들 가슴 저거 찌라다 드리스 아직도 또 것도 하나 나왔던 거 티노니 감을 진짜 담아오 그랬던 거 대 도모르 특적으로 있었던 거 지자 틀었다 그 모농 메뉴이 다 죽는다 그랬더니 아 다다 모두 디제니 지금 아주 특가 망지가 남무이 됐던 거 진짜 저 있고는 제만 저도 모르게 틈없다 나왔습니다. 그쵸, 그냥 메롱마다 듣고 쳤던거라. 쳤던거다 갑자기 다른 거죠, 지금. 다 냥거지나다 메롱마인게래. 다 메롱마만이다 잠바가 지금 냥거지다 요지 말한다. 또 뭐가 잠바지다. 냥거 메롱마가인데, 아재리까, 화지도 뭔가 비정용이 또 뭐임. 대신에 아까 말라장고, 다디참 메스터장고, 그러면 냥거도 뭐 뭐가 들고 걷고다니. 다 맞은 냥거세 끊었던 느끼라 지나치고, 따따따오가 할리바, 항상바. 천차와가 도무고 초능지 영어들게 라모이다 당근 저종이다 당거 다른님 저통 능냥이까 단다통도 따오게 신이 도무인다 대 당나다 띠따따라더 랑긴 저고노 아냥이스 간디토 랑냥이스 따도 것다 당어

0: 부처라 된 뜻이었구나. 나 다음 손님은 그게 지금 말로 담비 권이 소태치는 총수님들 그 돈이 뜨모란 말이야. 영 말로 담비 권이 신앙이 그 정도 모두가 법정이 돈이 뜨모란 말이야. 영 말로 담비 권이 신앙이 그렇다와 치고 돈이 뜨모란 말이야. 뒤쟁 거 지금 양이글라 동의 남자들 지나라들 접어지 메카. 다른 데 때마다 동료들 땅이 양이가 동료가 남자들 쳐들이 있는데나 땅가 아는 거 니스틸리타 체치가 가네크. 또 쳐들이가 되나 땅가 아는 건 일 딱급 그게 여름 그 동거 총총 그 납시 경상지 소화로 되더니 또 못해서 너나 그냥 조절할 때라 그들이 지금 체체가도 오는 말이야. 때는 그 저렇게다 니런 게 양을 얻은 거 남겼더라 다르니까 저도 그 사진 됐던 다시 정중 거라 천막 좀 세게 나는 그 숨 세게 대통 저리 가득 축승 세게 다다다 맞고 지금 집어도 가요 나 말 그러다는 그냥 그 통 세진다 마 사은 세진다 마 또 뭐 있는 이 견도다 이 달아트가 와라 양은 되게 그 요노 이 양이 그게 마음이 더 터노 또 탐치고라 그러나 당연히 그 그런다 뜨거운데요. 직장에 이제 좀 불타냐 그 남자들은 것이 통근은 향한다 뜨거운가 소비가 사춘기 정종하라는 거 대화도 있는지 아 되게 같이 할 생각 오늘 이 달아트 보 주주라 실카가라 당하라는 치가니 양가 동족이 용는 거 양가 잠시 구인적 지나치 파일 다 통해는 거 너무 아 내가 온 건데 그 내가 온데 갑자기 바가 장치 속에 그 기타자 같은 거 내가 또 톱든다 다른 동자나 내가 그 제가 엄마한테 또 그때가 응대 인정 담고요. 내가 또 톱은 저거 찍아 네 단어 놓고 거기 상처도 그것도 나 걱정도 되고 있는 거 아무래도 그래. 내한테 좀 엄청 사자니 라마 시다 너티냐 카데 톱지 땅에 좀 그때도 그때 녀동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마주 시대. 이 카페 지금 사타 유스타도 있고 뭐 왔더니 다 그러면 나요 뭐 그런 거 파일 다 청라 잡을 거다 동보 탐지그 아르티도 또 지금 먹기 있으나 지금 아베도 왠 토니 또 뭐니 다 뒤쪽 거 좀 그냥 그런데 또 건다서 사는데 또 그때 총 토니 또 뭐니 다 자기 거 어디 좀 보고 소리 있는데 뭐지 돈이 있다가 지금 계속 쇼 글로라 용서 칠 돈이 또 뭐니 거는 뭐 미안해 그 뭐
1: 댕댕가
0: 그러니까 다 잡는 게 지금 여기서 그다와 쇼름 그다와 뭐 티그 좀 다와 양나치 가자 특집 아 너무 그래 그 나왔습니다 또 그다 랍도 그랬다와 또 뭐 그까요 이쟁가 때리게 냥이 그 소라도 붙어 심다 당가 다냐 군다가 가원 중도니 냥이 그 직접 아 다이 담서 제만 냥이 그 도도 주 파일 동신 단지 가성 들이 당천나가 건너 그래서 양이 저에 제가 아주 파일 아직 통하다 자 당가 불음을 같은 것도 나 가서 이제 당아 야사데 트라이고 마뇽 도대 양아 추가 야사데 군도 내공지 사치게 제차비냐 떠나요 근데 님은가 단노버랑 테스마가 파일 다통 세고도 문제 다당가 영나 파일라 챔튼 조스탄 위인 영나 파일니 비정다 치지 절 파일라 독튼 위인 아단도 나 숨이 차지 메노 거 골람터 아다 파이트 숨튼 오노 거 강람터레 이니 차지 메노 생쿵 거 냥거대요 아 파이크 담바랑 못다레 아다 모르세 그 다음에
1: 나제제 아 티토메 간노 타르선 제나 시가 돈톰라 냥은 되냐 와니 데완단도 추모 근데 이 차프르 그 타니 추모 안다기 타니야 런기치 카브다즈가 답디즈기나
0: 야야야 아 당하는 그 영화 따나세 그러고 응 근데 당하는 그 내가 제와나 차커도 똑같아 지금 또 미리 좀 뜨는 애가 무슨이 아 다도 똑같이 다른 거 지금 이제 찐들아 망하고 근데 그 다 괜찮지나 아직 이제 따고 영화 이제 막 지금 저기 저 시작도 따고 만나다 많이 영튼 따고 아무것도 되게 똥 따고 결과라 다 솜리라 솜탕 차니 아치 냥이든다 똑건데 캬마라 똑터마 스마 있는 담아도 그래도 그는 있자요 아치 따따티 오나 트치클람니 찌니 그 똑터미 요크모
1: 뎅게 뎅게
0: 남미 찌니 그 사이버라 요크모 기쟁그 너 탐치고 지치라 찌니 돈이 찌라 찌니 돈이 도모도 긴다 그래서 쟁그 그 사이버도 응가카그라 영 찌긴 다사람 만다사 따게테라 요크
1: Dengue.
0: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Dengue

예투루 푸낭 첸다 워프르므니 베비 제율러 담실타니 자르빈 쇼케 고스템 드그보당 워마슬 에르세 쇼치 응어글 셰토 인심 쇼비 강차 소른족 셰지 임바 남실시 에르세 쳔질 부이 베비 니츨타나 우티 셴위 비캅스 에르세 쳔질 런친 우존바 자루 진지 공민 고츨니 제 담실라 고스템 드그보당 에르세 쳔질 부이 탄도나 자르빈 치 네브쇼 자크 드그캅 지테니 에르세르 그그둠 셰토 제바당 자르빈 치 우클렌 셀중다 갸프추르시 브르므니 에르스 쇼치 골든 인스무 쪼지 강차 소른죽시 오바 에르스르 도비 종습 강다다 당요세레 년터라 우티신 에르시 쳔질 부예 토킹 쳔무니 가르마 니흐츠 므고르와당 에르시 쳔질 부른 종셰디 우티신치 냠실기 돈비 저브르 램 담멜 아프리카 토미 벨지 탐웅 초빈 고르치 제초급 셰트바 치 접드니는 아프리카 토미 촌점 종체르 디페니펠 초시우 칸치 사쿠모 제치진 제습다 통와당 환주 페지 라스컨데 통바 아멍초 르그집셰바 소 제지 타니 제드르시 아프리카 토미 벨지 탐웅 초비 르그트르 종이 엘리 야스 마키시 입셰게르 고라샤빈 젠지 녀지여진 제습던 조비 땅가체르 아자쿠 강롱기 Kerchengde Pelji Bexi Changman Duantum Mebi Afirka Thumi Pelji Thamung Chobi Khonshtog Jakub Daggi Ngarli Lhagbi Guni Tanjila Rogni La Hino Badang Nyochung Deng Ngestung Nyamli Jisubda Dangni Nyamda Sakung Chinzikchen Deng Pelji Lashkende Tunggi Ser Afirka Thumi Senzina Lama Fusa Yivdandun Afirka Thumi Pelji Thamung Chobi Khonshtog Jakub Dangla Rangrangga Lorji Deng Chalchi Chetubji Yobi Sakung Jachikchen Shtangsubda Bewali Rjakub Susiyev Daggan Jishantashtung Masala Shungsusi shtobshik chikta jilni, nyamten jansul tkhchu sheba dang, peji lashkande tongwa, amangchu lagjiv sheba jijin nipa torndag tongtub sere. Jechwa shkabsi lama fusayi, zanba vi sinzin, munan jagu bayi cabdi Afirka thumi peji thamun chubi rekhkur jushin gan karwa zhel. Shkabji mi Afirka thumi peji thamun chubi ngoshti jechwa di, nishtung nirgdan lor, zanba yani peji zhel. Afirka thumi peji thamun chubir, dashta kongshto jakub jatgiyo ba dang, 차클제 환주의 제치진은 원결 셰바 메일도 중요라 동인초 보츠완의 결사 화부 론이로 지휘할 터키의 선진의 지휘가 사람길 주지 치 조브진이는 서적받디 터키 선진의 에르도안당 아메리카 선진 트럼프니지 카브르 데모시디 현재게 탑라데니 아메리카 땅 예릉와르케 나토나 타슐 셰기 빈보클당 세트글리 셰게르 에르 20 예릉당 아메리킨 자적가니 우톨 셴틸 니반 돈플 강도 셰비 가치나 랑진 남실 시바당 터키예 쇼니 치메타데 제물 셰브 아리와 요비 세템버 마슬 터키예 메타데 셰브디 셰바 나츠글라 갸프줄 셰지 인세르 세트글리 셰게르 쇼니 치 다룽 터키 땅 아메리카 쇼니 쳔 제와당 사킬제 나톤 타니 삼치르 지리시 에르 20 탄돈 Turkey dang Pakistan, Soda Arab Jiji, Tamung Gosung Jimton Gobali, Sakil Jesh Danjig dang Danjig lang Gansung Shebi lang Shuk Stambu Mwambri Chong Yosere. Jasha Sakil Jia Niwa lang Kib Kib Dandun. Turkey Yim Miltad, Sakil Jia Yenazhing Shibdi Ngwangir Sheba dang, Jasha Sakil Jia Jarnzig Taljib Shetu Natsu La Ajabjur Shegi Insere. Yorulang namzhil jib shenzhil dang dinjig silchi jib wabshigin jinsub ba. CPR ji ci jubjin yin bulu sarnib di bi sarnjir rukhbil chungdi shtang tandun. Kongshtog jakub sosuru jindong girdi yisra jia jakub dinjig buchang bingka vera gigdun mangtu nang jugji jishidun yuol. CPR ji bingka vera jia solzhi jirbi shtamshil gorni nyamshil jia jibir lindakub tandun. Yorulang namzhil ji shtamshil dang sarjug la shenzhug shen masil jang langshug jarjug shen do yuol. Yesere jie jechi mechi rangdik jia chachim tang jibi, jechi chachim sasung shegi bermasil, mesir jimir songchu tobir shegi bimbo kildang. CPR jib shegir. Nga ciye yorub lang namjil linzin lanchuk la jindun jik jaldi, bingka vere gigdun mangtu nang jugji jizhe donyo ser. Yorub lang namjil ji, nyamjil jizhub linzin linzin lanchuk jie jichula nivjil tiksim dang, jayu jie nyamjil jizhub linzin linzin lanchuk jie jichula shugyong niya nginbub shegi bimbo kildang. Арам нямжид цохуна дякуб жив шинжил буйи ци жергэнин жа шугбар чавжа.

0: 왜 두고 쳐 데모?
1: 응, 어디 데모?
0: 데모 연티나 동무가 참다니 고트기 오누가스 가정 자키라 곤초챵 삼쿠지가 초파서 얼고누고 동낸데 세즈갈럭 치커상가.
1: 어그 시험건도 봐 참아럭치 오니.
0: 과전치.
1: 응, 더 그다 너는 그리로 따라요.
0: 응응.
1: 어, 너마 너 틀쳐지 지고 그.
0: 요느리.
1: 너마 너 틀쳐져. 손 틀쳐지 지고 그.
0: 아래 얼마 너 틀쳐지 내즈라 요느리 얼마 손 틀쳐지 내즈라 요.
1: 어이, 다니가 만드 그래요 요크라.
0: 아래, 다나 다들 지금 남나영 조부 망아서 그 녀치가리와 녀리 돈매 초세르고 그라 초세나 로론즈그라 요 초라리와 최근이가리와 인터세군을해라.
1: 아리리
0: 디나탕 지마글렌 세나가양 체글로노라 치니가 멘테데 뇨다 치니가 리와진테 알레터르체라 알마 손터르체니가 멍릭 고디라고
1: 오야 연군도바 코튼치야야
0: 주미가 디나 멘테데 가츠렌 센데 냠버가 세세 디나네 코카디모
1: 야야 데모
0: 야 조그만 바 디나 참더니 치냠 치케 가슴 자키라 곤초 잡아 삼쿠지가 초바세르군우가 동네인데 센시낭주길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지난바 리무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 등이나 총무 우리가 농친거 운동회 감성거나 총시 쪽소지 듣고 어떻게 시비 대출가마 앞지런거 나 총시비 같이 그 다동림친 안이나 조금 총총치 리특고 조금 포자지미 나 조금 총총처마가 영 공성거 와르근데 등등이다 등이 나초 나 총시비 아 시바 탐질라근 위 탐문거 가득 나 총시비 같이 림친나가시죠 리와인 레드나 두고총총 참마기 기술따르 다 동구 사르완구 좀라니그 디쟁그 두고총총 참마그 다디기 요고즈기 요라 레드나 나칭 에버르터 아랭가 회크 다니 랍데브 아 다니 정테브 다니 아야능가 리샤 아 디한친니 나칭 에버르던 코무그 랍치 아 너 참마인지나영 시그 다디기 요과즈기 아 자타크고니 아 다수그제비 단지난 홍국 사르와스 준디 시그자드기고가 아리 디한친인 지나영 조금 총총 청마근 이월드 희고너스가 나 초톱단주의 값스 아 달랑어급디인지 능기스 아 다캅톤디인지나 아남시 제치니 제치한 조노 쟁거 권바 제트카스던 준다영 시그가치 아리 형님이 조금 총총소 데나 청마가 나와 돌아뉴인자 부자르겜거 럭슬럭 사르와즈 기시 주일 럭슬럭 사르와냐 춘 마시비 야르먼데 림츠 홈마가 추크 럭셔티 아시 영치르 중와즈기나 쳔모레 아리 깡르즈 이땅나 아랑진 살랑 머펌비 노티 메파 녜땅총 쳔물 사제 야체영 냥음 당시 긴진도르 세고는데라 아리 대령은 지나영 부부자르겜거 아 다 최근 단지기 토니 업자기능니 사이브제기능니 데미 아 다 듣고 총총 참마거영 구영 사누거 럭슬럭사르와즈 체터고르시요 아리 강인지 땅나 알루땅 머든 흐치우이 조르와니 찡 흐출머시 쳔어 꾸밍 쳔롱라 흡지마 통화 더버셀스 아리 두고총총 참마가고가 다나 부부자르겜거 거우치라 난땡거 쳇다 다롱 탕흐징 돈주이고 알루땅 머든 흐치우이 조르바 니에찡 흐출머시 쳔어 꾸밍 쳔롱라 흡지마 통화 더버셀스 아리 데릉거 럭슨 덴지나영 두고총총 참마가 나르집거 롱아 마르케라 냠비 워카젤리 잠비 노라냐 중아 리와이 아리 데난 데타비 럭슬 마스 능기스 랑가 파사 파익 머 카브디 집디 긍글음나 요노 아 다니나 올롱우나 요노가 히샤라 땅퀘라 셰파 아 단들라 속한 마스 그 정당나영 나치 아 다스탐스 셰피 카브세이나 초코 영나 초랑니 그 시스템 저위 카브세이나 초코 능아 인성 그 군이체 줄히소나 다크 소님 땅단 바스그라 아리 데나 슈닌지나 치 아 단지나 디츠 담증거고니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거능아 쳇드고리오노그 찬총선보그 능뚜너 아르디즈 정말 모초주의야 데나 쪼꼬총총 정말 그 십대뉴고

0: 야 능립이 두고 총총소 당디나 총시비가 능아 조기 드긴지를 티바가 질 리비 스카콘데 선부 쳇더고 드기시요 다 디진데 나 총시비가 슬림천나년 큰그 두고 총총지인지 아 다나 총시비가 슬림천가능아 찬총 건강지 요원이나 아 다 찬총 어리리가 능든 처지인이나 바처사 차요 찌르삼 아리 다나초 조기 드긴지를 따우스가 존지나 알랑가 제스라시가 가신 요원이 아 다실레니엔 조가니 영나 글어튼 글어흑글린 조가니 아 다랑가 제스라 시가 동아요니 디숙군 존통요니 다 듣고 총총도 참만지나 제때고지기니 아 당아소 가스트 총총스글라 드니 티파 가스키타우스가 차촌진나 흐탐 마르주크인제나 존통요노 능기스 아주 셰파가슈 흐탐회가슈 가나스탐가슈 리중라 아 대한진이 시중 아래치잉그진 아 대한진의 요소인지나영 아 다 중거르기 흑시금가 예서게비어 중 단들라스과 셰조가노 달라스과 년조가노그 듣고 총총 참마 제때고리노그 찬총즈그 아르비 가르콘타우즈가 차촌진나 듣고 총총 참마그 니우드 히고노그 달호수그 차난자그 디텅그 차난자그 니슈코 히샤 강망즈 지조 우토크요너 니토크 히샤 강망즈 듣고 총총수 한친니 아다 쳔득 아다 파마탐질 능기스 시피 호소라 도능 생킹게 제시비 상칸 한지 대한치니 길긴 남바게영 단제나 샤땅 쇼니 나와리 요르주테영 시 개치가 단더 수운지나 같이 시피 호소라 도능 생킨 아 강망즈가 아다 시피디 텅텅 호소라 디땅 남바근 떠냠 시위용노가 시엔디 강망즈 정만냠 줄이게 요너 대한치니 지나에 같이 이렇게 비카 쿵거스컬럼 더셀다팅이 아다 잠랑가 마나트진 아 당아초 미르크 니우르트 히고노 랑숑 캄그 우진히 나츠 마즈긴 지나 응 쪼크요니 티한치니 영 시스템 저조가노 시스템 제로가노 그 도코총총 참마미 됐던 게지 다 시스템 마즈기 제로가 있고요카 리에트나 텅디 조키 딩저가나 도코총총 바마 돈접글랑노 그 시라 아 다 시라 지나란 자가 강터스 아멍트크 다조 잡실 삼비 돈점 된지나 실르가 남바고 군이 릉요니 도모즈그 아 된지나 링히 군이 마츠르시 타히나 시샤니 도모즈그라 디조니 두쿠총총 렌첸 남지끌릉모고 실르 탐바 벤즈 리 탐바 벤즈 타우즈가 차손지나 두쿠총총 마즈크니나 속적 형제운들까 히지르 디 한신인지나영 두쿠총총 청마그 렌게 쳔마송나 아 나초 이따 쯧득득긍 이스 자히비 땅선으로 모시가 망아즈요카 더참아영 이신 조시 개치너고 소 탐바반즈 세랑아 남트 아 제시 납든 아 자히 뜨길 티한친 인지나 아자라 랑틀 소코 뜨틀라 소과 너무 시가 망아즈요크리 더쇼코 인지나 영법 중 이다땡이 자히비 땅선더르모 참만지나 아 다 그렇게 촌튼 쳐즈그 아 니노나 쳐즈셰끼오너 안더그 쳐즈 촌귀오너 덴지나 디츠 남즈가 그렇게 쭈고 늘라스 과연 희주가치가 대한천이지 탐바펀지 차촌지나 그렇게 탐바펀지 등딜위 시동이 과즈경 요라 리더니 티바가 찍는가 조금 총총 잼 화딩 것이 누가 나름 시인고 거세고는더라 아 가염직 태런 것이 누가 시중 흩뜨 총사 아마 총세고는더 아 디촌인지 티참바르 비가 쿵거는가 나 총시비 대통령 히등 젤리 다총미 히슬터 아이르하만 자우다 람진 디리 다 그렇게 동구스클라우카 디터나지 동크르 다 조토인카가 감디 원국시 기누가 다 그렇게 이제나 냠족기사 건강스 요크 디슈코진 히스셰주이 티한치니 당디 시스템 지나요 시스템식이 요과 자득 고르나 청니 그렇게 제스티크 차니 이제나요 촌터먼 저 아젤로니 단단이나 긍지나 총석버게 당한 고로노가 조고 쇼바 체랑게 지노가 시스템 체크 마르포세고노데 쳇데 고르시요 이제부터 조티스건 당송나 렘츠모마가 조그 켓데니가 캘렌다 데랑연 켓츠가 아니는 모즈 리샤가 쳇다지나 참모레 리트나 자르 예쿠스 히라 아주 나총시비가 체크 잔총 동우 조기 드긴지르가 나시요일
1: Chancho, Chancho, Chancho, Nacho, Sipi, Gat. to listen to Joki Drinker's Temple.

0: 야 뉴니비 쪼꼬숑숑초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던지나 나충시비가 치크 찬충동우 조기 드긴저리인 리 드나치 디진트 셰파잉 망아즈급 정규요너 나초월라 촌지나 같이 지스든데 시가 판슨 초과즈기노 징그 셰파잉 시가 리그먼저 시가 멍거리 다나조 잡실 답실 잡실 후토인실 단들아 속박시 망아즈기욕 다나 저거 총총 참마게영 아랑거 파사 파일라송이 아 다가튼 제마 총섬 강망가나 합시기 다 큰나바그 셰파치기 셰크욕 더 참마 요코즈기 정나 아시영 셰파 망아즈기 히그리 아리 데랑은 제나 조키 징겨그나가 저거 총총 바마 돈줍그 아 다흐잡실럭 삼비 돈줍세코논데 실럭 나바그 릉요니 도무즈그 저거 총총 시트원나 잡실자 잡실라 속과 키니 Tamoga khitam marjuk lakanan juan tungra tiyo na nga tsu tipa garchi gyrkalama shigi shena yang chukwa tana nga tsi nyam khchiga tafshik shila nyamundi chi nyan juyel
1: Kambi chenle chini Ya, shangchung lolo tundrima, shangchung lolo sandrima,

0: 야 냥니비 두고총총초 공닝지나치 시행고 거르세고노 담진디 년땅나르 두고총총총마그 쇼차 담진디 년제요크 리 랑가파사파이나영 늘리속의 담질망망아즈기 원리야 디칭그 두고총총창마그 총아 요코즈 초쇼시고 리 때나치 슈니예게 가임직 체랑게시 노그 시중 스터총사 아가마 총세고노 데냐나다가 나총시비 야치킨 지티 참바 리비 스카르콩가나 없이가 당디 체트고지 오노가 나총시비 리탕진 히라 두고 총총 쇼바 체랑게지 노가 시츠음 체거마르부 세고노 데냐뉴엘
1: 자테 셔트그노이 게르겐탕 탄데제 알롱치드데비 롭트그조 쵸초 데모이나 나는 드니 젠티 로워 가염지게 제랑인 니 셰피에 나스템제 캡샹라 스타가 총서 와마 총세 더나 게롭 창미 아나 아르톨라 뇽고 아나 가나 즈가다 스타가즈 사지 자근 조리다 와무 즈가트 떠나스 스타칸다 즈나스 아루 와무 초 강한 조군이 즈누 와무군다즈나 아카타글레레 아카타글레레 나 사지 자근 조군이야 즈누다 스타칸다즈나 와모 도나조노 라마톰저 아니가 바로 건종가 소근조야 디땅다 카냐 라미 조고리다 딱간다즈너 아루 와모 노 나마 다르코 코즈누 와모 지르티누 딱가 나마 노만 다르식시 코너 디땅다 카르긴다즈너 요크 요크즈너 영스타크 아루 와모

야 냥니비 두고 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 반던지나 나 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허리비 스카르콩이야 대능영 보호자 임거리비 스카르콩 거스컬럼 더빌란디가다가 나 총시비 대통 연신 오스트리 단지나 돈크르 원국세 기밥 저세고노데 정만지나 오즈스토주일 리타나 다돈 카톤당즈리 이더나 남다영 진치흔이 진치그르 더나 도인가가 감디 나치 원국시 고노 건강스기 요크 너리리 진치시 주일 아 조금 총총초 한친니 파마 등 길긴 탐지케영 셉트신년 용아리 와인 하리 흑지긴 지나 도인가 크기 참는 원국이 고가 점선 차즈가지 더나 도인가 크기 다크르가 조천다 마라와프동 무치엔거 다 감그린 게 로디가 인제나 진치한 조진란다 대원우 진거 다 참는데 인제나 시 포카 자니 도모 그 디츠그즈거 다나 남다 진치가 진치한 조고노 스캄다 땅텐다 땡이 라와트쿠 콘주 진테 다 인제나 친척거 인제나 아주 친척은데거 인제나 오동 제주 아 넉시 같이 나 다 그렇게 친척관데거 오동 지나 참는 원고가 좋은데 시게 파니 도모즈거 다나 가니오무 인제나 아주 돈 칸디 인제나 아주 다주 정타라 송이지 동시에 교카 동 동칸딘이나 정타란 조그지그나요 시기 산이도 못 그진터주 시카 시카 때미 동카 정타란 조그지그나 크르겐이나 리가 대통리 시기 판이 도무스 동크르 크르게 리폰거 정르거 크르게 단지나 냠슬 냄반데 이나 지든 봉위 크르게 단지나 다 종들스 투스 그래 디첸거 리폰거 난국거 니와영 크르게 제트 옛날에 그렇게 정주 차리가 소나 아주 노파티리어 도기 리폰 대통령 맡음니 맞을 다른 내리 망아즈 홍식 그이나 아주 참늘 점늘 로이 년철 아 대한친인 절음 건날라 속아 중니 뜨무스 그선바 문이나 돈카 아주 강우라 강력 등거 세간 등이나 원고이고 돈고 측도노 지니 남시 여름진 아스캄히 쟁글 꼬노 아 뜨무스 라티쟁거 아주 녀글 꽈라 꽝와 아 당고동 라스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등도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냥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지진질

0: 왜 두부 초대모?
1: 어, 대모.
0: 야, 두부가 참다니 고드기요 누구게 가비라 곤초 잡아 반초 니트 로마스 끌랑비 최초 제무스 여르고는 거 동네인데 스스갈럭 체크지.
1: 어, 대다.
0: 아리. 두부가 다트 체탄다니 사우즈 꿈택. 대나 두부 끌음나요. 레디나 족부가 끌음 채송 가지그레 멘테 등아초 다통가 끌음데 카브르용버 르가세셰

0: 왜 두고 쳐대모?
1: 어, 대모 대모. 선생님 단타 대타라.
0: 렌드니 치에 자꾸 못하게 뛰쟁거 파치를 다트가 쟁기 쇼는다니 인제래라.
1: 오, 야야야야야. 다 렌탄나 지민아 기타 치를 치게 넣으시 손아리.
0: 렐 럭치 최소 대모 세르군우거 까비라 군초차바. 반초 니트 로마스 끊는 누구 동네지긴.
1: 과든지 이제 도모 초수시 다가 도모용라 찬데 럭시스가니.
0: 네.
1: 어린 천의 지민아 다 다자 초지 꽤 다양 뭐. 야 다랑 세 활동 같은 게 천 환배는 되와.
0: 아리 티나 천 환벌그 알랭 사르왕아 춘조근나 메타.
1: 야 나랑 세 활동 같이 통고는 뭐 당초라든 이거.
0: 레디나 탕지마글렌 찬능아 아릉슬 화덴라 탕초니가 상탕 옛니 용요세 르고누가 랭티 추리 와선데 고디라
1: 와든지
0: 야 디나 멘테든가 초덴 첸데니엠버 가스시디나 니크 고디모
1: 야 데모 데모
0: 야

야 촉보남바 디나 데릉거 와능 천제 포냐거 렌첸디인 지금 털어 섬이 알마 동무글랑디 마샤무 마칠 다무레세르고누가 몽렌디 냠사지르고

ri zeding ge sangge lan yi deng len zeng ding xi da lo ma ge ga shu jie sang xie guo zi la zhen de ta wo zi guo ge da li ma luo ge rang zhong ke tan nian zhong qie men ge hong zhang tang guo ge ge pa dao ji an de dan xi ken zhong yi da li ke zhu luo zha ge ga min zhen zai deng zhe de ka da zi ga mang bu lian nang song de dang le ju luo zhong nan ba ge ga shu jie sang yi guo na a luo zhu su su ge dang ge ge jue nin de gong dun yi guo na 안디소차당기르긴 연아 참덕당 파마 시바랑랑라 속관다 소이다당이 단딩궁이 타나 지금 바빠이 고사 돌능이 고사 망부드 기르긴 고나 가데 고노 대신디 이젠그주 다 가민젠탄다 타윈 손지나 그게 롭자근능나 양기르긴다 고나 샤고노 지금 메트머롱 왔다와 가민젠탄다 저위 디능 달라 그게 로쪽나 바즈 랑미타드 시기 대이나 로쪽나 바 손지나라 그죠 다 소작은 거리긴데 셈부 모용니 소작한데 요난도니 양나 소작은 초안데 존지나라 펜슴제 초안조니 너무 그게 기파 당연한 그게 같이 나오신 거 거나 그게 갑다야 그 어디 쟁그쇼 너무 그게 소작하는 신 그지 젠탈라 속관도 저 니낭데 그게 소작나 바조 랑미타르트시 니나 그게 소작나 반 존지나라 양 라랑긴이 텐네라 그게 랑 그 갑쇼 계산 양나 랑땅나 다 훈조진나 돈른 젠타 양나 그게 당후이 근전자 영나 그근 돈진 근전자라 속과 가민 전자들 그렇게 소소요 그리 연금 다른 땅난 주니 간다리 요그 아나 땅난 차치 간다리 요그 뜻하듯 그 다 전자들이나 시기라는 게 초다리나 저거 연금 소중 남아준 선진나라 너무 그 소자가 좀 놓고 샹그자 영나 너무 근전자 그나가 아나 시가 덥다 주다 전 그 가챔 보리 대한진의 소자들은 선진나라 영 다른 너무 그렇게 지금 샹글나 저 영나 전자랑 신 라스관도 저위다 땅 샤이추 그 가슈크 계산이 저런 딩이 틀라라 영 소자근 거 체는 바이난다 소소니 타니 길긴난 바이난다 안다종이 타니 양지게 지냠 쪽라도 나한테 티켓이 준다 좀 선양 하정 그 같이 보리 디장이 되는 글은 신디는 같이 호마가 가서 계승 세고 장한다 타우스 고르기 달리 마루 오르는 좀 글테는 좀 처음 좀 장탄 보고 기긴 프로더지를 단식한 루이 달리 단다 그게 바 당연나 같이 남신 그 거니 갑다즈가 너 디양나 장즈가 통통리는 라이치 Rejo

디진득 조 렌츤 달호린 지르크 렌츤 디엔 손지나 디츠흑치크 렌츤 디 잔쿠르치크 능아 타마흐사마 타이톤원 자 다와라스 바 바상치기 닌쿵 디츠흑치기 니니거원디 타이톤원 디진득 조 렌츤 근능아 다치 뇽나라 참바 니드 모두 고브르기 건들 디나 토머르기 조 소송 퀴지 샬랑 그 참반데 고르기 달리 니능달라 기르긴 남바당 하나 소중 남바조 카다리 에크지 디안치네 조 소수 그 샤와 제총 강롱리 조 잔저리 이 더모에 건 디쟁 디진득 조 렌츤 더 그 참바 동원디 디츠츠게스 가랑조노 그 쟁그 참바니오 로르네비 당카 그 참반데 쇼 디츠 망아리 고브디기 마탑니 니첸데 요기 디 쟁그 렌첸디능아 시토위 토파나바조 그 디인데 렌첸디 레프티라 레긴데 기요치 레타랑 디츠츠게스 지가랑 송영나 단시근 중 그 카다츠게스 지가랑 송 네 다 로르네비 당카 그 참반데 다 디츠랑 아즈 고브디기 마탑 그 데라 고타시네 인데 테랑존 손지나 그 렌첸데 인지그 조조 카르마 파치르 녀흐 나나 너무 그때나 접고 아니 흠도 모두가 카퍼네리 나와크 디엔가 갑톤데 렌슨디는 아시기 저희로 보나방 하진 티거든 지트스미 가슴든가 티거든 지트스미 가슴든 티거든 지트스미 가 흠 티지 그렇게만 카퍼라 렌슨다긴 건든 바라 채통화 장마그 제적이 카퍼기요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wala sopa ngi tani sharga topsong nugu chokpa namba zo ta jima kumba yodi za zungu chuk zhondrup kang nangab sharga lenge yungu kata marto yang jiga sashuk sosun di jiga chuk dhaksat anda jali karjian randa anda moe na yang zige zi jiga shkago kati jang ta chua ranga ngi sa lenge yung tamna rabri tamna chua ranga kha kha ni chokpo chokmo kanung jina chabta yang chuk lintzin daga ta zhondrup kang kang nangab sharga anda lenge yung na chuka

0: ウガナアロパポウガジラタパシシケジュガムジュワリカペシケジェジュガムジュデニガゴアリカペピジェンジュガタパペシケジェンジュガジュガチナハナレゲナクルゲリレテムジュガヤムナンクチチェタヤムナタヤンバビレテンテドコトウデシュラチケシェナアトモマドコテクワランツクトネクワチケレンゴナレナ
1: ꯀ꯭ꯋꯥꯟꯗꯃꯣꯔꯒ ꯑꯅꯤꯌꯥꯔꯒꯂꯤꯌꯣ ꯌꯥ ꯇꯦꯅꯥ ꯇꯥ ꯇꯦꯟꯆꯤ ꯂꯥ ꯖꯤꯛꯄꯤ ꯒꯨꯇꯥ ꯒꯨꯇꯤ ꯇꯥꯡ ꯗꯦꯝꯕꯤ ꯇꯦꯟꯆꯤ ꯅꯤ ꯁꯦꯄꯥ ꯅꯤ ꯔꯤ ꯁꯥꯆꯦ ꯅꯤ ꯒꯤꯎꯀ ꯇꯤ ꯅꯪ ꯒ ꯇꯦꯟꯆꯤ ꯂꯥ ꯖꯤꯛꯄꯤ ꯒꯨꯂꯥ ꯆꯣꯖꯨ
0: 시레바가 희우는지 제니 노라메 퍼튼비스트 토메르 콘츠르슨 라식 타드 아 콘츠르슨 라식 타니 시레바 아랑랑가 제니 타고가 나베토나 제니 타고가 시드르라 야무나 동겐데라 야무나 라라 야무나 비케트라 야무나 콩아르라 그때 제니 건라 시드라트르 가라 티탄 총이 나송가 아니스 문루이 셰르 타고가 나타 ᱪᱮ ᱧᱮᱠᱷᱤᱱᱚ ᱠᱚᱭᱪᱩᱠᱥᱮᱱ ᱜᱮᱱᱟ ᱛᱤᱡᱨᱮ ᱛᱤ ᱛᱚᱢᱮᱥᱟ ᱵᱚᱴᱟᱜᱟ ᱥᱚᱱ ᱚ ᱠᱟᱱᱪᱮᱝᱜᱟ ᱡᱩᱝᱟ ᱠᱚᱭᱪᱩᱠᱥᱮᱱ ᱡᱮ ᱛᱷᱟᱱ ᱛᱷᱩᱢᱟᱨ ᱡᱚᱜ ᱯᱟᱯᱩ ᱛᱚᱠᱚ ᱛᱚᱢᱮᱥᱟ ᱵᱚᱴᱟᱨᱮ
1: ᱥᱤᱫᱮᱱ ᱪᱤ ᱥᱟᱱ ᱠᱷᱩᱱ ᱡᱚᱜ ᱵᱚᱱᱟᱢ ᱵᱟ ᱛᱷᱟᱝᱫᱤ ᱪᱮᱪᱷᱮ ᱞᱮᱱᱪᱷᱮᱱ ᱥᱴᱚᱝ ᱪᱷᱢᱫᱟᱱᱤ ᱡᱚ ᱞᱮᱪᱷᱮᱱ ᱫᱤ ᱡᱚᱢ ᱡᱤᱜ ᱵᱟ ᱵᱟᱱᱫᱤ ᱪᱩ ᱛᱷᱟᱝ ᱡᱚᱢ ᱡᱤᱝ ᱜᱟᱱ ᱠᱷᱟᱨᱵᱟ ᱪᱮᱨᱟᱝ ᱡᱟᱠᱷᱤ ᱥᱴᱟᱠᱞᱣᱟ ᱥᱤᱜᱞᱩ ᱪᱮᱪᱷᱩ ᱥᱴᱟᱠᱞᱣᱟ ᱟᱜᱷᱟᱱ ᱪᱤᱜ ᱪᱮᱨᱟᱝ ᱜᱤᱱ ᱪᱮᱪᱷᱮ ᱱᱮᱢᱵᱟᱨ ᱠᱚᱣᱟᱴᱤᱱ ᱪᱤ ᱛᱟᱫᱤᱢᱚ

0: 소는 워스클 롱춘
1: 소문 워스클 롱춘
0: 사랑길 양주
2: 냠크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테랑네 쳇치체 다제 비치 쳇거당 아자치체 다듬 비치 엽든 워치체 다듬 비치 엽든 연라 자르크바 쳇 슈니 탕디 사랑길 냠주 레친체 낭토나 나디 주셸

0: Алаксируурда кызанда маяна нарга 남날 또 비서 남자 얼름얼름하집 아로 카나 이거 뜨서 치다랑랑랑 조뜨근담 비서 샹치부 생화즈짐 알라마시고 강와서 뜨가했던 알라간 자들서 증근 자왕이지 아로레마 용이서 식스마 마타니 마시고 대치는서 조뜨근 동그리지 알라하브성 셔너서 기흑스근 전부지나지 아로다나가저지도나나용고디에고게자주도카르뎀뎀뎀마지
1: Hello! Allah, so ya Allah, ya Allah. Yang ya Allah, go'ungan rukur ka'alu lo'lo. Ta'alori go'uyang rza cha'ayik wambi. Ta'anang lungu ka'ungan rungu tisir wambi. Ta'akabjun yin uchun rungu yodi wamzang. Ta'akabjul yin uyang rungu midi wamcha. I'm sure God is wrong. I'm sure God is wrong. 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

나디치나 쫑아리딤 아로다능 나르자리 영 쫑아 츠고요 끙아르거세루리 다시어 추미 나가능 나르자리 다마로르 나르다가시무리 쫑켄 쫑켄 드르딤 아롱이르고다는 그리 다냐마랑 송잉어 심몰로르리 영가 우르드 부송즈딤 아롱

0: 거리지
1: 할로르가 야라소야라야라타야라구 야라거갈로마예 알라거루지마로로구 야라거갈로마예 마킹치가니가타르자르둥나가 야라거갈로마타샬리거주야타나카샤 야라거갈로마타나카타거릉노타나르드가 야라거갈로마예샨퍼실레이나타초드가 야라거갈로마타니흐시글리가초마초르가 야라거갈로마타니마초르크랑암퍼고가 야라거갈로마신존무클리타브데무시 야라거갈로마아샤이마치르트카타르무람데베 야라거갈로마타디흐치가이가니이가타나르드충아 야라거갈로마타리쇼르이가츠이가탄동치너고 야라거갈로마타디카타그릉노타초르드카 야라거갈로마타니마르군조브실레이나타나르드가 야라거갈로마타초흐시글리가타마초르카 야라거갈로마타니마초르크랑안주고가 야라거갈로마타르군동치너클리타르디모시 야라거갈로마타르군이마치르트끈이르몰라만디바

0: Nyamkhanamba che tsu de moyina. Shuni tsormuna jangchu nyenchin khang woshkala longchin ji nyin shabi lenchin hwandap sheje yin. Ti tsul tik dang karma ngachin ni ti tsul dan war gu zum bi ro mu dang lenchin hwandap sheje yin.
1: Tam jer go mu long de do bi ti sim ge ma ji go bu.
0: 一件大戏
2: Korhun orkala lontin ki shubi sanjir.
0: Ditsulav jildang karma samchi ni, ditsular gadang karma samchi war. Zankur jiv za dawa ni za pembi war. Helkir melong lintin shtong jidang. Za nyami nyan, abditang ziftu lintin shtong jiyin. Ditsular gadang karma samchi ni, ditsulav jidang karma samchi war. Dribjil lamtun lintin tahtung sha jiyin.
3: Dil zil lam tun, jamu lam ni che la kaap shugu doi kan.
4: Dil zil lam tun, jomu chem ni che la sandab shen kan.
5: Dil zil lam tun, nyan mu ngak ni che la sem khtum jal kan.
6: Dil zil lam tun.
0: Di chul jadang karma simche ni di chul jishchig war. Shugbi saringir fjartung shaji yin. Ditsulub jishchig ni ditsulub jishchig dang karma simchi war. Vzankur jiyib za mgmir dang, za parwa, za pemba ji la gangjong shalang lintin shtongji yin la. Zankur jiyib za dawa dang, za lhba, za basang, za nima ji la fjartung shaji yin.
7: Khtam ki bimba re rin, ti jim bo zha yin.
0: DJ莫扎里人呢，刚中这三分钟，刚中三分钟。第一次录节目呢，第一次录节目等啊，干嘛机会了？第一趟三人就是他同啥节人。 디츠르 제니 당 카르마 제니 디츠르 직심 워 나충시 비어 가츠르 렌츠 너 갸르통 샤제인 디츠르 직심 니 디츠르 주지 워 잔쿠르 지브 자 다와 당 자르바 자 바승 지라 토브리 인겨크 렌츠 너 타통 샤제 당 잔쿠르 지브 자 므그므르 당 자 퍼브 자 뱀바 자 니마 지라 갸르통 샤제인
8: 나충시 비 르스티제 도라
9: 오피워요 히르크상 캄
10: 리피워요 신조의 카르토
11: 나중 시피 열리 주제 쪽
12: 쪽보 중소소
13: 나중 시피 가츠제 카르토레든 나탄 코숨지엔
0: 디초의 주제미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지워라 디토 사른게르 자스통 샤제인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지니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섬치워라 Chimshchung dang chualim lintzin jashtung shaji yin. Ditsul juzhi dang karma simchi ni ditsul juongi war. Gangjung shalang lintzin jashtung shaji yin. Ditsul juonga ni ditsul juonga dang karma ji war. Zankur riyib za dawa dang, za lhba, za parwa, za basang ji la

0: 기가자라 센다 꽤나왔다. 대강지수 멍유 토담 람수라 소주 여규 고르기 개수 지적 관계 땜뱁시 바 겹다 제신 네동이 슈즈루르 더워 구베츠 니슈니네 락렌더 주시 땜뱁테르 균 튼제 니슈 유바다 조 샴세 능드 땜뱁체 유테 징니 렘바다 주베 겹공 갸제르 땅와 대강지수 멍유 랑네 칸라 주바라 체가 메소바다 rāngi dōgāng jīksū chībātā, rāngi dōgāng gī dīlī chūngyū chūbā sō kītē, dōgāng jīsū mānggū lēn chūbā sō yū. Dōgāng jīsū mānggū kī māchū kōkyū tablam ōzam ngā gyāchir tān yū. Nī nī, tōdām shibshū nū chū chīrū tāng wā. Lēsū bē dōgāng jīsū mānggū lēn bē rīshū chūlū tāb dērū tāng wā tā, dōgāng jīsū mānggū jū sō sīndū sō, Gyeyong kyakun na penchun yiji da penchun kelin chiba ngungyo chungde dugan jisu mungu bujuru juk tu da sanayi shendu yidung ngubin suwa ki legu tabdi la leju tobyo jubgyuru gudidan yu. Sumni, nyinga ngungo chunzin shukchit tangwa. Kyeyong da chachangwa, nela pikba cheki yidung sindu zubba ma se Gyeyong yidung chachin nyamju digbu na ju yu. Shini, lamlu ki kibja gyachiru tangwa. Gyeki sozong timdu da Nishibu lamlu minbe leishu minna, teshin pabdun leishu minna chegi rangdu dara dugan jisu mungu juso chi chobada, denbib dara tizungi siju gyabgyuru longsu ju chobe denbib kasebo cheyu.
1: Digli kune biwe ne zu, gub jubsibe gyu minma tuzo gyule oyulian kanki oyunjang gyu chuzo tunji ba, ci jubgen gyan nga zho, bichin minma cokan chimoro cobo ta, oyunjang zhao le jiyi, cungtuz gyo nao shi. 出错托各部主席别给我们去错有了欧元联抗体出错听你是吧导我给别新书案年年新书给你牌毕竟图工作求于他接不是欧元长给出错托各部主席别给我们去错有了欧元联抗体出错听你是别免去给送接证签进他目前送给他不随身不接证签进今天接证送接签进给送归拢接证送接签进 침수비 中华民马就听给客户他韩克日这给清给了出席他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户出席了出席求签规矩的规矩过了去给自己给客 人类听在他学习比赛托尔东为来给你最高给你说我主高度的给冲着母体撒点他压给动了他重新可用他的给了固定电梯动为来给你最给你说听明是送去听明托尔东高的给给我们妈去说觉得欧元联看去听明托尔东是不是欧元联看去你说起来出席不求求固定高的给出席所了出席不求给不及催于是 欧元长给出所他给我们妈去说诺斯边角欧元联看起罗迪小孙起边角阔给切据过了起一时民学了出席不他你都你搜出了那所给我们妈去说立空起盲做一股的五度切据过了给你学了出席不是欧元长给出所他给我们妈去说有点欧元联看起重新留起也有点欧元联看起从头听你是别出席不起
0: 你这里是不是过去过了几年次年岁学不是给我们妈去说有点欧元联看起这个重新学不他给我们妈去说起这个七天欧元联看他有点欧元联看起这个两天欧元联看起跟过了位这个出席年岁学不是这个来过年被你出这次就见您这次就跟孙九的兄弟看起孙九的用了从头工作起的项目中的孙秀我的外配合的 总共的在住出的东京国的三家的这有那组我都接有从东部这有跟过呗然后其他的忙不接的项目中的孙秀我的外配合起吧的总共的在住出的主角的规模东京引起就有 송등부소 디젠고이 사두바팀체베 샴로 톰레 순슈 응아르베 폐와체바다 종공기 제주 축도 동교고르기 삼자시바테 종공 서구이다 서용의기 제주라 미데 10대 체덥 좁게 된유 종공기 총례구요 렉소동화에테 속보르 총례기 직구 사지체교 교수동화다 총례서지기 급발 렉소동화 총례기 십슈 차주를 직지 퇴구 창도동화 배매 퉁공다 균으로 배주제 체규다 사공기 제주 코드 표송 제조 수동회 대 무지킬의 종류로 샴규 제주로 체된체 받다. 뷰리 공개 총례 코드 야계 동화 겐지니 소화기 협슈레남 교부 퇴구 창도 동화지의 제주 인신 삼자나 제주 겐륜 뉴바 체로 동화다. 교진 조보 뒤죽 치슈 체로 동화 대 십제 체도 망부 등유 총등비 부장기 레로 袁小明기 제주 겐륜 뉴바 체로 동구 킬레기 직접부다 디그 킬레카 직 종공수 끝이 체주로 갑교체받다. 레슈레네 대회 망와 코덴체받규 종공수 자와초비에 레남사르베 레슈 미조 차바체규제. 노시 등유자 사자 총리를 고유소하게 태라 텁시 코체부카지 뛴대 등공기 규긴 조보나초 종공수 직두 체주로 끝이 체주 인시 송유. 샤모 총라대 총계다 총습라 켜받다. 등종지 투다 망조로 샴디 슈바체 인시 개용기 치 개접기 제주 민주 대공수 유라 명운배 뉴슈 최수 대배 제주 고고야 대가리 유배 종공리 대접적 개진식시 명아라랑계기 종공석위기 개용기 계급사제 개균기 주제구다 균류 민보르기 주제가 배조 진보기 주제 시제 송화다 종다 상기 제주기 지도 제제 시종 창보 나송외 도제 덴병아 토로 친데 제주 갸지 동외 명은배 돕쇼기 중공 개첨부식도 교류유 袁小明기 레진 총등부 제유 디젠다 냠도 삼자라다 등규 체주로 덤진 년년 치받다 산에 가기 산에기 캐주다 참배 중공 제주 공배 동다 출십 체주리야 줍지 치부규 샤모 총례 순수 첨부 폐덥 치받다 중공 제주기 명은배 돕쇼 첨부 등비 체주리 제송유
1: 这个列库内比为那次澳门密色新军魁旗导给别次交给你澳门密色新军魁旗边交谈去做空别旗龙前旗敲鬼松吧你同意做出多年你同什么就来拍戏吧我所卡不扎接你澳门密色新军魁旗突然几面边交谈去做空别旗卡出的密色卡些是不是龙前旗敲鬼松边谈边交去做空别旗密色做卡松就松估计接不谈 PKG 믹스 침부기에 가세서유진 디나 지용기 계급디자다와 쾌용내 랑다 퇴교치교타 침달 조경치비에 편류 알외 치료동교 변조 남아 우삼아 PK동화 모월정신기 피림사부퇴부처교 흥칭냠대 구조교라 부세토배고네 구디동교 롭수타 첸세 지대미나 지지첸 PK동화 편체 모세퇴부용화처교 从米偏的建立六点前马线人行六东角最多只点起澳门足球了批准开权全部交给给客批给给内部视频了二国年制他学术主角所持有时澳门密色新军魁旗新进步曾好会议龙个前期敲鬼松不宁澳门密色新军魁不推广别起调三三八的改变确实他连接也不他 Aumun Mixi Sinsin Kui Ki, Gekhub Jigla Lamlu Nyi Ki Lakli, Dingsab Dane. Gekhub PK Ki, Nebub Shibu Na Nyam Jita, Tiara Shibshu Shuwe, Tordu Chetab Khe Jigin, Shisung Yubshi.
0: Degali Gune Bibi Nitsu, Nyedou Nishu Zadu Liu Dawa Gebe Tsi, Junga Nyin Ki, Genyong Junggam Nimu, Teng Shibye Tola, Tsongun Shingjin Ki Sane Tsi, Junggam Tunze Ki Rindan Tumboro, Ji Yi Pi Ki, Shibzi Lakze Tsi Shiba. 我也说了，打了七八十。 GEP以十字呢，中干马拉给扩展前辈，我不扩展的。用这些票，提前人力些票数的人单了，才不接报七八十。从而呢，赠送全国银八的，拖张杂杂的，加入加杂，车子有数的中干马拉给人配送错不一百万些，中干内部边没消息。提供一个月只有十字车是开不了签约没。 원자 투문기 세시대 사두 믹스의 중간 말라대 용기토 주 가보여보시. 다딘 겹자 제배 세시대 초보유 사두 GEP 10지 사내기 세시 동자 써봤다. 계급기 인지 땡기 제배 중간 말라 릭둔기 멍시토 캬룸 중간 말라다 감세 중간 말라 현다 사두 냄바마세 믹스의 구지 태라 저주 대체 튼제다. 사드 캬세 텐사. 토장 경유 남아릉신 균균 둔장소 캔데믹제 사도 년대 주요다 사소. 자지 속자 촌의 그 송용 편제기 체비비수대 초별사대 중간 말라라 십지 내 개부총유. 샤야 최시대 초별사대 중간 시비 토사 족준 최시 말라기 초제식 인백년에 친중기 토세 족준기 편제라 등조 제주리야 가제 대교 뉴바 튕교시. 검덕지마라 총원기 다된기 최시 협자 제바대 고급수 제대 중간 튠제기 진단 운주로 제배 남수 균등한 퇴구 창도 동왔다. 십지 제제 벤조다 지조공 베기 땡조 말라나 주데 녜종 사르베기 멍을 도지다 중감 퉁공기 개왕용소 중감 뉴지 근섭제기 시진사 개침부식도 교류바라야 그디 교부동교시
2: 나모 최딩기 양당인디 내조 그라 피규르긴 도장인디 내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그야룸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린 얌다리 제시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우르스 칭칭 부장 러블로프 체 주드니 자르벤키 우르스 총통 푸지 이도로브 링첸 토괴바 고담당원네츠라 담주비거 자르벤키 우르스 코동동와 카야네 랑외키 전츠경 모덴비 마우덴피쇼 깁송치지기 지주비시 러블로프 원즈 김치기 급 자르벤키 고치 펑짐키 마디 섬티레기네 당니 띠네 지덥 제외 담주비오시 급튜튜 잘변키 마케징루게 낭니 캐린치바타 냠치게소키 저침기 낭튜창마 캐린치베네츠와 냠치게소나 쇼유 타자 캐티 잘변키 고치펑짐키 게제침라 소주격지체나 루규키 겐질리 유지타 기흡디게 저침키 준동리 게지치바 정송봉디치게기치고 개출동지지체시 심제침부소화 묘미기 캐티 잘변키 최초에 잘빈키 운송지 미키 전수경호 대비 목표 남초라 도난 지비 카로줄 지지부터 랑벌토 울소르 접종아 근수지니 언수 개체팀리 겹게 지지 유지 근수 지지 체시 군수응우라 정리라 도담 양부처규 주옥등교인 시주부시 울소르 자투 잘빈키 중섭지모와 우등신 시주께니 울수의 친지부로 공호타 감주생 송지 내티내 카체화 년조 선발 제담 강량 비밀부시 잘빈 년조르키 치접기니고 공모 소재 제발 잘빈키 우쇼룬지 레샤키 신신다 让王 멍소당키 신신록다 잘빈 승교로 총비 닝듀 천재 매비 자퇴 퇴재 승키 내퇴퇴 삼로 집사 동규 랑시정부시 닝듀 천재 매비 자퇴 승리 닝듀 천재 당토미 송어타 소주미치바 낭진미치부 제라 쓰르기부시
0: 대글레군의 비비 니츠 제조개인 어리 중동 트럼프이 명어다 종교니거라 이란다 주물람양나 깨자슈리 강양치 미시 제다 공개탄도 어리 이란기 초도 각동라 나르신 균용내 뉴버튼기 유바다 호아르무즈 초가 고치 유바마세 균된 따라 코교 지기 유진 추봉 창마 메바 수요밤양나 개도르 땅 유제주유 양 이란 초기 제조개인 내주비바다나 이란 이슬람 사르지 송마기 직접 먹지 쉬운바 무스타바 이자 디이 어리딩아 이렌기 스왕 고딩 로바다 이렌 카제 동외 주시 수바마세 타나 원의 줄에 지듭 이렌도 주규 삼로당 유미 타라 어리미규 문주를 중 매바마세 격공 망보리야 밤니 땅 유지 주유 공개 등등 어리 반응 돕슈라 경근 접침부 포유 미미 넘주다 미슈 넘주 추비 어리 포규 추제 니기점 도롱 땅 유지 주유 샤양 겹자 집에 정시다나 어린 나슈 멍 집에 이랜라 먹조 격조리야 미둔 책이 매바시 이랜기 친지부자 알라게치이 체조개인 니두 툰베 동도 토네 어리마기 딘시 주 매베 계급라 포베 뉴제 티베 충왔다 어리마기 딘시 타나 랑의기 기변 송종 지덥 제시 고교 돕슈기 동디 매법치 미두바 춘기유 지주유 어림염지 초빈 계급기 계송부이 체조개인 계급대 카수 말라키 이래네 얼음염리 초변계급라 팬동체배 푸디니 더십체린 투바다 푸디 당부대 얼음염리 초변계급기 응아공자주 치료도 홍유진 푸디니부대 계급대 응아공자주나 홍유 제주받다 이래조기 대태 등도 렌적강야 체매바시 제주군인기 토린 얼음염리 초변계급기 친지부이 이래바르기 묘종다 종래조공 무제 지종제 타다 내급 참조 체조다 라수 집에 두주 제수 다동교 인시 겹라 제유
1: 디글레코네 비원네츠 로쿠리에 초키 네스비와싱나 아지 总统 티정포이 로쿠리아 타 아지 냠지 먹튀는 종기 시크 치치르 초르동규 저디베치 로쿠리아 타 아지 먹초키 치접게니 자장아 토체지니 비신비 이지정왕 푸치비 냠지 먹튀는 종규 튜스 치치르 통도동규 딘비체바타
0: 停止你去丢你牌根据这次有别能状体扫过电脑就这个他就算你别拍过给能状体没法是不是这个雷古那边边你去这一周电影怎么能出电这座机器就不来家谈的是以爱不来人面的俺的心阶级图库的区别推中级别出电给团结许多区的月别文过继续俺的别切入东给不马赛中国级大瓦卡县呢撒共松中了扩别团共撤所切区别日本切就引写的
1: 怎么能确定这座机中国几年线呢人民能够存进去全国三十八缺不了这座银线区域公司生存年中修建人生温度来谈道路之一李前经过南京三九六十每每大几期按照老板出几期每每不几期按照六部出几期出出的几期按照出至两百七差不多有别这座机
3: 母亲心思连巴的起米亲起这样西江浙切磋娘州人们这晚的恩济点点阳餐西起所求康西起与体民南共我起米日康起经济业界党推梦古边的中华米日起索子年色党都秀年色热完年色建议